是脑海一直在飘荡。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조간 뉴스입니다.
1: 5월 3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연길 시와 용정시에서 중대 대상 건설, 문화관광 산업 발전 등 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습금평 청소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부 청취시한 종교 연설과 일전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사상과 행동을 형세에 대한 당 중앙의 과학적인 판단과 결책, 포치에 확실하게 통일시키며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세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서둘러 추진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정신을 집중해 업무를 잘 처리함으로써 현역 경제 총량을 힘써 키우고 경제 운행에 내생 동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간 생산량이 2,000대에 달하는 지능 엘리베이터 완제품 제조, 연간 생산량이 만 대에 달하는 지능 엘리베이터 승강로 제조 대상 건설 현장에서 조업 계획, 시장 주문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 정책의 기회를 다 잡고 설비 성능 시험과 생산 라인 시험 운행을 다 그쳐 추진하여 대상이 조속히 생산에 투입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산력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개척 능력을 높이고 부동산 개발, 공공시설 건설 등 분야에 적극 접목하며 사회 수요에 정밀하게 부합시켜 고객 원천 자원을 힘써 쟁취하고 더 많은 주문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연변 주 민들레 과학기술 유한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온라인 게임업에 뛰어든 기업 가운데 하나로 4년간의 경영을 거쳐 업무 분야를 아프리카 등 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허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경영 운행 상황을 문의하고 주요 업무, 시장 운영, 수익 모식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통합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상황을 요해하고 나서 허가복은 기업이 디지털 경제가 번창하는 시대적 기회를 단단히 틀어지고 신축 대상의 착지, 운영을 다그치고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운영, 라이브 방송 및 신규 게임 측정 평가 등 주요 업무를 크게 발전시키며 다점 포치, 여러 분야의 연동을 통해 기업의 규모화 성장을 실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조속히 규모 효과를 형성하여 경계단 시장 경쟁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쟁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길림 롱마트 디지털 스마트 물류 산업단지 대상은 주로 창고 저장 물류 체계 가공 시설을 건설하게 되며 현재 기초 검증 및 확대 기초판 밑층 환충대 시공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공사 계획을 엄수하고 지속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고 시공팀을 증가해 매일 새로운 진척, 매주 새로운 변화를 보장하고 조속히 더 많은 실물 작업량을 형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연길시는 지역 우세, 산업 토대에 발붙이고 봉사업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의 재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봉사, 외주, 현대, 물류, 저장 운수 등 생산성 봉사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관광, 거주, 건강, 양생, 스포츠, 경기, 경제, 가정 봉사 등 생활성 봉사업 공급을 최적화하며 질이 높고 고능률적이며 구조가 합리한 현대 봉사업 체계를 힘써 구축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1층 보완하고 고품질 봉사 공급으로 실물 경제에 동력을 부여하고 대중 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0: 자세히 살펴보고 산업발전, 집재경제수입, 주거환경정돈 등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농촌 실정과 군중의 수요에 맞춰 기층 봉사 진지를 잘 건설하고 활용하며 봉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보완하여 진지의 매력과 활용도를 높이고 군중의 다양한 봉사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영진 소영촌 현대농업산업단지에서 왕길보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채소와 과일의 생육 상태를 살피고 재배 규모, 기술 관리, 시장 판매 상황 등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에 선도적 역할을 부각하고 선진적인 재배 기술과 경영 경험을 적극 도입, 보급하며 시설 농업 발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군중이 산업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영진 장동촌과 소영촌에서 왕길보는 마을 경관을 직접 살펴보고 주거 환경 정돈 및 격자화 관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농촌 거주 환경 정돈 및 재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위험하고 낡은 주택 정돈을 강화하고 마을 청결 관리 기제를 보완하며 군중들이 좋은 위생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하여 깨끗하고 문명하며 질서 있는 농촌 거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연구 후 왕길보는 좌담회를 소집 사위하여 진 지도부 성원과 깊이 교류하며 주요 사업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당위 전원회의 정신을 단호히 관철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으며 공업 강시와 관광 흥시 두 가지 전략을 부각하고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도시 건설과 정밀화 관리, 기층 당 건설과 사회 봉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철저히 추진하며 소영진의 도시 근교 지역 우세를 활용해 재반 사업이 앞서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건설 성과가 군중 소득 증대, 민생 개선, 귀향 창업 등 측면에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고 각 민족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하며 각 민족 간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시 발전 대국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도시 산업 사슬의 후원이라는 위치에 입각해 전력을 다해 대상을 추진하고 자금을 유치하며 발전을 촉진하여 소규모 대상이 곳곳에서 꽃피우듯 활성화되어 대규모 산업의 활발한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자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 분야의 선도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농촌 1, 2, 3 산업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며 온갖 방법으로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혀 농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전국 및 전성 평균보다 높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천만 공정 경험을 깊이 학습하고 운영하며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상시화하고 위험하고 노후주택 정비와 무단 적침을 정돈을 강화하며 마을 청결 장기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촌 규약을 표준화하여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경관을 유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5월 6일 시 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 독자를 반영 문제 정돈 사업 지도서조 2026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을 전달 학습하고 연결시 제3차 주앙생태환경보호독찰 수용 및 협력사업 방안을 심의했으며 환경보호독찰 정돈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시 각급 각 부문이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실제 사상과 행동을 주앙과 성당위, 주당위, 시당위의 결책 포치에 동일시키며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책임감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신으로 모든 문제 정돈과 검사맞이 재반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문제 지향, 목표 지향, 효과 지향을 견지하고 기존 문제에 주목하며 목록제 더하기 책임제, 더하기 종결 및 삭제제를 추진 방안으로 삼아 모든 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시정을 단호히 배제해야 합니다.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심화하고 유사한 문제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 여러 측면으로 확장하여 점검하며 하나 발견하면 하나를 해결하고 종결 처리하는 방식으로 모든 위험 요소 점검과 시정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0: 근본과 표면을 함께 다스리고 즉각적인 시정과 장기적인 요지를 결합하며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악하고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감독의 허점을 차단하여 생태환경 보호 사업이 집중 시정에서 일상적인 관리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을 엄격히 하고 당정 동책 및 한 개 일터 두 개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며 일선 사업법 격자화 관리 등 기재를 성실히 리행하여 각종 배치와 요구가 빈틈없이 시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급 관련 지도율권, 시직소 관련 부문 책임 동지, 각 진, 가도, 조교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류설화 작사 박영일 작곡의 진달래를 림정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올해 들어 국내 여러 지역에서 주택 공제금 정책이 한층 더 조정 및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공제금 대출 한도 상향과 대출 횟수 최적화 외에도 공제금 인출 용도를 넓히는 도시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 공제금을 무렵 관리비 납부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서, 하북, 려원, 안위, 강서 등 여러 성의 20여 개 도시에서 공제금은 주택 구매에만 사용한다는 기존의 제한을 없애는 관련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서주, 태주 등 지역은 실제 무렵 관리비 지출액에 따라 연간 상한선을 10,000원으로 정했고, 장춘, 항주 등 지역은 연간 한도액을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명확히 상향 조절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주택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우선 가정의 일상적인 부담을 직접 줄여줍니다. 공제금으로 무렵 관리비를 납부하면 젊은 층과 신입 시민들의 현금 지출을 줄여줍니다. 또한 전국 10조 원이 넘는 공제금 요효 자금을 활성화해 잠든 자금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주택 공제금으로 무렵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올해 정책 조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주택 공제금은 단일한 주택 구매 도구에서 주택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 민생 구조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무렵 관리비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제금 인출을 다양한 용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수 광주는 주택 공제금을 인출해 주택 구매 계약금과 계약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결정했고, 복주 성도는 공제금을 인출해 장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주차 공간 구입 비용 지불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부 도시는 그 범위를 낡은 주택 개조 등으로 확대해 공제금의 일금 다용을 실현했습니다. 물론 봉사 조정과 최적화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면으로는 과도한 인출을 방지해 향후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용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주택 공제금의 핵심은 주택 문제 해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일부 도시에서는 주택 장식에도 공제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복주시의 공제금 신규 정책에서 주택 장식 인출 정책은 현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제금 납부자와 배우자가 복주시 행정구역 내에서 자가주택을 구입한 후 유효한 주택구매 증빙 서류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서

5년 이내에 공제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해 주택 장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면적, 공제금 인출 기준, 횟수 등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법주시민 진여사는 올해부터 집 장식에 공제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2, 3년 전에 구입했던 집을 여태 장식하지 않았는데 이 정책을 알고 바로 공제금을 인출해 장식 비용에 보탰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3월 9일 법주시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전시에서 500여 건의 장식 비용 인출이 처리됐으며 우루석 인출액이 4,6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납부자의 주택 구매 초기 자금 회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주 주택 공제금 중심에서는 공제금 구좌 잔액으로 주택 구매 계약금 지급이라는 편민 봉사를 도입해 납부자는 주택 구매 시 공적 계좌 잔액을 직접 계약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상호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무렵 관리비와 장식 비용 외에도 올해 들어 많은 도시들이 주택 공제금 정책을 최적화하면서 세대 간 상호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구매자 본인과 배우자의 공제금만 인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우자, 양측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온 가족의 공제금 계좌를 합쳐 주택 구매나 대출 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북성 의창시는 주택 구매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대 간 상호 지원 인출 규칙을 최적화했습니다. 구매자가 의창시 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의 부모나 성인 자녀가 대신 인출할 수 있어 타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종업원에게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의창시민 연여사는 중경에서 집을 샀는데 의창에 계신 부모님 공제금도 인출할 수 있는데 정말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의창 주택 공제금 중심에서는 세대 간 상호 지원 인출 규칙을 최적화하면서 의창에서 공제금을 납부한 종업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타지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할 경우 해당 종업원의 주택 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해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신규 정책 발표 이후 올해 1분기 의창시의 타 지역 주택 구매 공제금 인출 업무 처리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의료회에 따르면 4월 이후 해남, 남경, 항주, 란주 등 지역에서도 공제금 세대 간 상호 지원 관련 정책을 최적화했습니다. 다음 령활 취업 인원의 공제금 가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령활 취업 인원들의 주택 공제금 제도 가입 시범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이후 각 지역에서 령활 취업 인원들의 공제금 납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점차 시행되면서 날로 많은 령활 취업 인원들이 공제금의 편리와 봉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심수는 공제금 정책을 새로 발표해 의령활 취업인원, 개체 공상업자, 자유직업인들을 공제금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공제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직 직장인과 동등한 대출 및 인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책은 많은 납부자들의 임대 및 주택 구매 수요에 실질적인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심수시의 령활 취업인원 장여사는 회사에 다니지 않아 주택 보장을 받기 어려울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공제금을 납부하면서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마음이 훨씬 든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 이래 신강, 광동, 산동 등 지역에서 의령활 취업인원 공제금 정책을 최적화하고 제도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가입 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호적 제한이나 사회보험 연동 등 요구 사항을 폐지하고 개체 공상업자,

인터넷 차량 호출 기사, 배달 기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종의 인력을 전면적으로 납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납부 방식도 더 영활하게 해 납부 기준액과 비율, 월별, 분기별 납부 주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주택공제금 제도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청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가끔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면 아마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의문을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인생에 관한 뭐 글들이 참 많죠. 오늘 시간에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라는 좋은 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보고 싶던 사람이 어느 날 생각조차 안 나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과 아무 일도 없이 멀어지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은 느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을 웃으며 마주치는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거라. 계절이 바뀌듯 그냥 가게 두어라.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게 하지 마라. 사람은 원래 변하게 되어 있다. 억지로 잡은 인연은 결국 더 아프게 끝나는 법이고요. 남을 사람은 아무 말 없어도 내 옆에 남습니다. 그게 인생이 주는 가장 조용한 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겪어보셨습니까? 만약에 겪어봤다면 그것이 인생인 겁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는가요? 오늘도 기분 좋은 시간 보낼 거라 믿으면서 네, 계속해서 시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연길로 어서 오세요. 봄날에는 진달래, 가을에는 들국화, 사시사철 웃음꽃 피어납니다. 모두 다 귀한 손님 사양 마세요. 찰떡, 순대, 냉면도 맛보고 가요. 연길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연변에 어서 오세요. 천하절승 장백산 소문난 공룡다권. 산이 좋고 물 맑고 인정 넘쳐요. 모두 다 귀한 손님 사양 마세요.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가세요.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네 연변을 자랑하는 그런 시 한 수 읊어드렸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품 리혼한 남자 보내드립니다.
1: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2: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3: 아, 고맙다.
4: 아버지 생일 축하.
3: 고맙네.
4: 그럼 아버지 시호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3: 어? 그럼 한번 불러보기.
4: 예.
3: 싸이.
4: 아버지.
3: 앉기 앉기 앉기. 이 사람아. 예. 우리 옥수이 원래 남편 덕보이한테서 쩍하면 얻어맞고 마음곳에 기가 막히게 하던 게 이제서 제 사람 만난 같은데 어째서나 두 손 맞들고 잘 살아보라고.
4: 예.
3: 저 한 가지 물어봐도 일 없을까?
4: 예, 물어보시죠.
3: 자네 술을 많이 마시...
2: 아, 아버지. 저도 뭐 예. 술은 마시기는 마셔도 영 좀 됐고 좋았습니다.
3: 그래?
2: 예.
3: 그러면 시름을 놨네.
4: 아버지 생일을 축하해요.
3: 어, 너희들의 행복을 축하해서 고대.
5: 시임도.
6: 예, 시임도. 아유, 다시 아버지 무사함도.
3: 아니.
2: 예. 아유.
6: 가시 아버지야 말하지 말한데 자꾸 가시 아버지야.
2: 성아발,
6: 내 원래 오늘 일찍 온다는 게 저 아래 말에 대사발 오늘 돌지 됐으면 늦게 왔었고 이랬었고 빈손에 왔었고만.
3: 어, 이런 건 뭐 다 싸들고 댕겨.
6: 아이고, 스타 체를 해놓고 나를 기다렸구나. 자, 안겨줘, 안겨줘. 당신도 얘기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아이, 내 비로 글쎄. 옥수이 남편 자리에서 꼬꾸만 길에 딱 떨어졌지만 난 그래도 언제나 가시 아버지 가시 아버지라면 가지 말란댔어. 송아바이 생일만 아이들버렸어. 싸우시겠습니다.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게인데 내 술 한 잔 붓겠어.
3: 야, 고맙소.
6: 아야, 어제 한턴 사람이다. 어제 내가 옥수이 산책할 때는 처가편에 저런 사람 있는 거 못 봤는데 누구인도?
3: 그때는 없었네.
6: 아, 그래, 내 얼마나 그만. 에이, 걘가 우리 둘이 잔치를 할 때 그 군대 가서 모은다던 일난 거 치겠구만. 자, 잔치날에 술을 못 붙었네. 자, 봤어. 당신은 내 안 사면 붙어라. 그러니까 보다 당신 우리 저하고 왜 육춘가이던가 왜 팔춘가이던가 어쩌리 저지는
3: 아, 그런 게 아니라.
6: 에이, 왜가 폐요?
2: 정우!
6: 또 술자한테 비치겠지라.
4: 사람들 다 속여놨어.
6: 아, 그래요, 저.
4: 저는 저 옥수이와 호천호대를 응. 사람이고 응. 그리고 아니죠, 어머님을 같이 아버지랑 멋지는 싸우입니다. 예.
2: 싸우야.
6: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이, 아이, 저, 혹시 무슨 동물을 했던가?
4: 우리 집사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그럼 뒤에 앉아 볼게.
6: 아까나! 이럴 때는 신랑 각시 같이 붙는 게 도리 맞지 않을까? 송아버지 올 수 있지?
4: 그래. 어디까지나 같이 부숴야
6: 돼. 그렇지.
4: 자, 혹시 참조.
2: 사관 동네에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6: 동네에서?
2: 예.
6: 그래. 어디서 동네 사람이 옳지. 자, 그러면 동네 사람이 기분 좋게 들겠어. 오늘 술이야. 술수부레한 게 맛이 별났구나. 아이 뭐 좋은 날에 아이랬지구만. 내 먼저 질레를 아깁소. 에이 당신 바깥에 나오라. 내 할 말이 있다. 에이 바깥에 나오라. 내 글이 쎈가. 이게 로시라게 말해서 내가 옥수이 남편 자리를 턱내놔. 그래 당신한테 옥수이 차려졌지. 이모 뒤이나 아겠다.
4: 아 당신은 뭐예요?
6: 아요?
4: 아요?
2: 아요? 아요? 아요? 아요?
6: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2: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6: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2: 아요? 아요? 아요?
6: 아요? 아요? 아요? 우리 옥수이 절대 가만히 있는다는 거. 옥수이 내 말을.
4: 나이.
6: 아 예. 예.
4: 다시 한 번.
3: 예. 사위는 여기와 안 써.
6: 예. 아 그래 김서.
3: 공부. 할 말 있으면 조용조용 말할 끼지. 남이 새싸이 보고 이게 무슨 짓이요? 아.
6: 내 그럼 조용조용 얘기를 하겠어. 옆에서 비치지 맙소.
3: 뭐이라?
6: 아 되게 숨도.
3: 마음대로 하, 마음대로 하.
2: 아, 나 또
6: 조금 빼잡은 것 같은데.
2: 아버지 좀 참죠.
6: 에이, 어찌 곱소?
4: 야, 영 곱소. 사랑하오 어때?
6: 당신 어째 우쭈부려하제? 아이 부처에 감티 뺏기진 줄 모른다고. 당신 저 혹시 어떤 여자인건 알게 나올 곱소. 사랑하오면 야다요. 당신 어째 여자 기거리 들었젠가?
2: 아이 남이 자 곱다든지 밉다든지 갈라졌으면 남이 되지. 아 또 무슨 상관인가?
6: 깨낀다.
2: 아 깨끼.
6: 저 여자 겉은 여자지만 여자는 여자라는 거.
2: 아니 말 좀 조심하세요. 네 그래 여자는 남단가? 예? 총세라 말인가?
6: 깨낀다. 깨낀다. 저 여자 하루 바깥에서 돼지 치고 장 보고 손에 좀 돈나 지금 시어머니 좋아하는 바나나 안 사다 시어머니한테 대접하고 요 나가는 데는 또 요 술이랑 싸우고 동네 약간들이 그렇게 흔하게 바라는 고급부위랑 미네소번 일이 없다는 거. 그래 잔치에서 있나 이때까지 응?
2: 뭐이란가?
6: 어 참 알겠구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 올지야. 탱수를 한번 쳐보지 못한 여자도 여잔가? 여자가 아니라는 게지. 아이고 뭐 모두 듣기나 듣는가? 듣겠지 뭐. 그리고 저 여자 남편을 기딱차게 바쁘게 구는 여자라는 거.
4: 아, 뭐 남편을 바쁘게 군다고?
6: 한 말도 마. 그저 밤이만 아우 참 참. 밤이 맞지 뭐 그저 죽겠죠. 하루 바깥에서 팽이처럼 돌아치다가 집을 들어 구두를 닦고 닦고 또 닦고 내 자는 게 너무 급해서 빨리 입을 쏙 들어갈까 하면 당모 빨리 치솔질해서 뭐 서볼 바깥에 보죠. 야, 어느 한 대 먹으려도 빼놓으면 제게 때 갖다 못하게 한단 말.
4: 아니 그렇게 바쁜 건 바쁜 게 아니구만 뭐.
6: 또 있어 저 여자야 저렇게 맥가진 것 같으면서도 오톨로 구리낼 닮아는 여자라는 거.
2: 아니 뭐이랄까? 아, 내 구리낼 닮아간다고? 아이,
4: 당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이고? 사람 그냥 수혜였구만 이 사람이.
6: 아이, 이거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좀 얘기 있어야 되지. 우리 로시 아야 이게 어째 이따기야 이게. 때 시각간에 누구 안에 똥소리라거나 방귀를 뿅 하고 끼면 그 즉시로 겨우닥지라 위험을 막 토하는데 이렇게 맥가진 여자라는 거.
3: 이 사람아 우리 옥수이 자녀한테 시집 가서 자녀 엄마 중풍 만났을 때 못해준 게 뭐예요?
2: 아니 내 그만하면 잘해줬지 도우시란가? 도우시라는가? 아이
6: 그렇게 맥가진 여자 우리 엄마 부부 만나서 1년 넘어 자리에서 일을 못날 때 그 구린한 하는 똥오줌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내 정말 모르겠다니까. 저렇게 꼬지 않아. 술만 먹으면 들이 차고 내 차고 내 정말 어째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정말 모르겠다니까.
5: 아, 여보. 이 옥수야, 이리 얄편해 보여도 저녁에 잘 때 태지를 끼딱하게 때문에 당신 꼭 조심해라는 거 이불 도 꽁꽁 덮어주고 적준이야 꼭 끌어안고 자. 어 모르지 내 시범 동작 해줄게. 어떻게 끌어안는가 뭐야. 오.
6: 갈 때 땡가 둘하구나.
3: 그래 뭐 잘나가오야.
6: 아이 성아반 세상이. 아이 뭐 동네 지사는 왔다 간데 치면 아이 잘 가라든지 아이 앉아서 좀 더 놀다 가든지 이렇게 이어 있어야 돼. 사람 너무 많다. 아이
4: 안 놀기 치면 놀다 가?
6: 아 그렇다면 내 조금만 더 놀게.
3: 아이 사람이 이게
6: 아이 당신 저 옥수가 연애할 때 옥수 무슨 것도 잘 알았어?
4: 뭐로?
6: 저 옥수 빌라키야 순대를 먹을 때는 속만 먹고 껍질은 아예 먹었네. 때문에 순대 먹을 때 꼭 속은 옥수 먹고 껍질은 내 먹고 어제서 뭐 먹지? 당신 술 안 지내라는 거 알았습니까?
4: 알았습니다.
6: 모르겠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거 빼놨다. 중요한 거 빼놨다.
7: 아, 저 옥수야 뜨문뜨문 가다가 속에 나는 배 있으니 야 내 정말 그 배 못 대주고 제 이 선에 물러선다는 게 내 속인데 내 아이간다
6: 때문에 당신 꼭 내 뒤를 계승해서 야 계승해서 책임지고 속에 나는 배 대주라는 거 알았어?
4: 알았어
6: 좋았어. 부부간이라는 게
7: 같이 있을 때는 모르고 저렇게 갈라져서 남이 되니까
3: 자네
7: 성아바에 어쨌든 태사유가 다 보냈어.
6: 그 옥수 있네. 새 신랑 제 좋구나.
7: 깨알이 쏟아지게 썩어지게 잘 살아라.
6: 에이 여보 잘 살라.
3: 아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물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도 좋지만 그래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안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냥 편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뭘 해도 하지 않아도 그냥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분위기를 맞추려 애쓰거나 괜한 말을 꺼냈나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대화가 끊겨도 굳이 새로운 이야기를 찾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결이 맞기에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서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관객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는 관계도 있고 그냥 눈빛만 보아도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있듯이 정말 그냥 내 마음에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귀중한 사람, 소중한 인연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통풍은 예전에 왕들의 병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부유층 병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층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길시 병원 내분비과 권선화 선생님과 함께 통풍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03-86번, 2903-87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903-86번, 29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연길시병원 내분비과 권선화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는 이 통풍은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주는데요. 이는 도대체 어떤 질병입니까?
2: 네, 우리 몸의 핵선을 구성하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0: 네.
2: 이 퓨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면 뇨산이라는 형태로 변환이 되고 뇨산은 소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대사 과정입니다.
1: 네.
2: 네. 그런데 이 뇨산이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뇨산이 많이 축적되게 됩니다. 이것을 고뇨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과량으로 증가된 뇨산은 결증을 형성해서 뇨산염 결증이 관절이 연골,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절이 염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재발성 발작을 일으키며 뇨산염 결증에 의해 통풍 결절이 침착되면서 관절이 변형과 불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네.
2: 관절이 이상 외에도 다양한 신장 질환을 일으키고 뇨산에 의해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숙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0: 네.
1: 네. 이 건강검진에서 뇨산이 높다는 결과를 받아도 통증이 없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뇨산이 높다고 무조건 통풍에 걸리는 건가요?
2: 네, 증상이 없으면서 뇨산이 높은 무증상 고뇨산 혈증은 대부분 문제없이 지내지만 일부에서 무증상의 기간이 수년 이상 오래 지속하다가 결국에는 통풍성 관절염이나 콩팥결성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 네.
2: 일반적으로 뇨산 수치가 높을수록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높으며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뇨산 수치가 너무 높을 때 신장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0: 네.
2: 대부분의 경우 고뇨산 혈증은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통풍성 관절염은 혈액 검사가 아니라 관절액 내 뇨산 결정체를 확인한 것으로 확진해야 합니다.
1: 네.
2: 증상이 없고 뇨산 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한 약물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뇨산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심부전과 같은

0: 대개 수일 지나면 저절로 소실되어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후 상당 기간 발병하지 않다가 결국 비슷한 관절염이 다시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는 엄지발가락 관절에 염증이 잘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릎, 발, 발목, 손목, 팔꿈치 등의 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얇은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대개 양말을 신지 못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네 마지막은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요즘 젊은 층, 특히 20대 남성들에게도 통풍 환자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왜서 이 통풍이 점점 젊은 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0: 네, 통풍은 남성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1: 네.
0: 예전에는 대개 40세에서 50세에 첫 발작을 관절염을 경험합니다.
2: 네.
0: 한때 통풍은 좋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부유층의 병으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식생활이 좋아지면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2: 네.
0: 특히 근래 젊은 층이 통풍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은 20세에서 30세에서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2: 네.
0: 그 원인은 주요하게 뇨산을 발생시키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비만 등이 급속히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1: 네.
0: 특히 40세 이하의 통풍 환자 중에서도 80%가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층 사람들이 외식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데요.
1: 네.
0: 이것은 뇨산이 쉽게 쌓입니다. 그리고 잦은 음주, 특히 맥주. 맥주는 퓨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 네.
0: 그리고 뇨산 폭발이 주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이 운동 부족과
2: 네.
0: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뇨산 높아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잦은 약은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뇨산 배출이 잘 안 됩니다.
2: 네.
0: 통풍은 이제 중년층이 아니라 생활 습관병입니다. 만약 젊은데 통풍이 왔다면 술, 고기, 단 음료를 줄이고 체중 네.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네, 그래요. 이제 젊은 층에서도 또 흔히 발생하는 병이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통풍은 음식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병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네, 통풍의 이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 음식 말고 다른 유발 요인은 없습니까?
0: 네, 통풍이 가장 큰 원인은 신체 대사 활동 후 생겨난 뇨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과하게 체내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정상적으로 뇨산은 신장을 지나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네.
0: 뇨산이 소변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쌓이면 신체에서 외부 바이러스로 인정해 공격하면서 통풍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 네.
0: 통풍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혈중 뇨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 입니다. 뇨산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산물로 혈액, 체액, 관절액 내에서는 뇨산염이 형태로 존재합니다.
1: 네.
0: 혈액 내 뇨산 농도가 일정한 수치를 넘으면 고뇨산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2: 네.
0: 그 원인을 크게 뇨산이 과잉 생산되는 경우와 뇨산이 배설이 감소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다양한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체중 증가는 고뇨산 혈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 네.
0: 한편 통풍은 주로 남성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남성은 신장에서 뇨산 제거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요. 반하여 여성은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뇨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통풍이 발작하면서 갑자기 엄지 발가락이 붓고 뜨겁고 심하게 아플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네, 통풍 발작 시 빠르게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은 냉찜질, 소염진통제 복용, 수분 섭취, 관절 안정,

0: 저표현 식단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처법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발작 시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통풍 발작이 시작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냉찜질입니다.
2: 네.
0: 차가운 온도는 염증과 붓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네.
0: 냉찜질은 하루에 여러 번,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네.
0: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말고 수건에 감싸서 사용하세요.
2: 네.
0: 냉찜질은 초기 통증을 완화하고 더 심한 염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1: 네.
2: 네.
1: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습니까? 아니면
0: 네,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됩니다.
1: 네. 네.
2: 네. 그래요. 이 관절이 아플 때 또 파스를 붙이거나 침구를 하거나 약주를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0: 네. 통풍 발작 초기에는 보통 냉찜질, 약물 등으로 증상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네.
0: 파스를 붙이는 것이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 네.
0: 그리고 관절에 침구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통풍 발작 시 관절이 심하게 붓고 아프며 염증이 매우 활발한 상태입니다.
2: 네.
0: 이럴 때 침구는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아,
1: 네.
0: 그리고 약주를 바르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2: 네.
0: 급성기에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보통 침구, 지압, 마사지, 그리고 뜨거운 찜질, 과도한 움직임입니다.
2: 네.
0: 이러한 것들은 절대 우리 피해야 됩니다.
2: 아.
0: 그러므로 관절이 아플 때 즉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2: 그래요. 뜨거운 찜질도 그러면 피하는 것이
0: 좋겠네요. 네,
1: 냉찜질이라고 하죠.
0: 네, 냉찜질이 좋습니다.
1: 네. 이 통풍이 발작할 때 뇨산저하제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아파진다라고 하던데, 왜서 그렇습니까?
0: 네, 통풍 급성 발작기에는 뇨산 저하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많은 환자들이 통풍을 발작하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며 흔히 최근에 출시된 뇨산 저하 약물인 페이부스타, 벤슈마롱 이런 약들을 복용합니다.
1: 네.
0: 그러나 통풍 발작기에는 뇨산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혈액 내 뇨산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통증은 더 엄중해지고 반복적으로 발작하게 됩니다. 통풍 급성 발작기에는 제때에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고 아픔이 완화된 다음에 뇨산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는 동시에 음식, 운동을 결부해서 혈액 내 뇨산 수치를 낮추어야 합니다.
1: 네.
0: 혈액 뇨산 농도를 장기적으로 300에서 360 좌우로 억제하면 통풍이 발작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등이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렇군요. 그럼 이제 통풍을 치료할 때는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또 자신에게 적당한 통풍 치료제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습니까?
0: 네. 통풍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2: 네.
0: 평상시에 뇨산 수치를 낮게 떨어뜨려야 급성 통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네.
0: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 혈중 뇨산 농도를 충분히 낮출 때까지 증량하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진료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뇨산 저하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이 망가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오히려 신장 수치가 높아지고 뇨산 결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오히려 통풍 발작 없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통풍 치료제는 뇨산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통풍 발작을 치료하는 약물 통풍 발작 치료제와 뇨산 결정이 원인이 되는 고뇨산 혈증을 치료하는 약물 고뇨산 혈증 치료제로 구분합니다.
2: 네.
1: 네.
0: 먼저 통풍 발작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소염제 피자티 강연药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당비수 지수 그리고 우리 항염증제인 秋水仙碱 등이 있는데 급성 발작을 치료하며 향후 추가적인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줍니다. 환자의 상태나 동반 질환에 따라 약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빨리 치료할수록 통증 조절 효과는 더 좋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뇨산 혈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는 뇨산 생성 억제제, 비페오춘 그리고 피부스타, 뇨산 배출 촉진제, 벤슈마룽 가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통풍과 연관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약물이 부작용으로 보면 피자티 강연요 염증 소염제는 신장 장애와 위장관 출혈 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단피수 지수는 감염성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고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네.
0: 그리고 항염증제인 秋水仙碱 이 약은 설사, 복통 등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비페오춘 이 약은 엄중한 피부과 과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네.
0: 따라서 이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물집이나 점막변변을 동반한 진행성 피부 발진 등이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여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네.
0: 과민 반응 발생 시에는 약물 치료를 즉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피부스타 이 약은 심장 功能이 약한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0: 그리고 벤슈마롱 뇨산 이 약도 신장 결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 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
2: 네.
0: 그리고 뇨산염 결증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있는 동안 뇨산 농도를 변화시키면 염증이 더욱 심해져 통증이 심해지거나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2: 네.
0: 따라서 통풍 급성 발작 중에는 뇨산의 농도를 저하시키는 약물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통풍 환자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1: 네.
0: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인스턴트 음식 등을 배제한 균형적인 식단을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네,
1: 네.
2: 그래요. 아무래도 또 네, 전문 선생님을 찾아서 네, 선생님한테 처방받는 약을 또 알맞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2: 네.
1: 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통증이 없어지면 더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0: 통풍은 완치 개념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1: 네.
0: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을 치료할 때처럼 그런 관리 개념으로 치료합니다.
2: 네.
0: 즉, 뇨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평생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뇨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혈액이 뇨산이 증가하면서 거의 100% 통풍이 재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잘 복용하고 뇨산 농도가 잘 유지되면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료가 매우 잘 되는 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네.
1: 그럼 나이도 어리고 운동도 계속하는 경우라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0: 네, 주요하게 혈액 노선, 뇨산 농도를 체크하면서 주요 300 좌우로 유지하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1: 본인절로 어떻게 뭐 체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뇨 환자들이
0: 좋게는 병원에 네. 와서 검사 비검사를 해야 됩니다.
1: 절로 네. 검사하는 방법은
0: 네,
1: 없고
0: 네, 비검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 네.
2: 네. 그래요. 혈중 뇨산이 장기간 정상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관절 외에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0: 네, 최근 고뇨산 혈증 자체는 심혈관 질병 발생의 위험 인자로 알려지고 있고 만성 심부전을 진행을 촉진시킨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1: 네.
0: 특히 비만,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고

0: 第二증과같이이른바대사증후군이동반한경우는심혈관질병질환발생이 예방측면에서약물치료를고려해볼수있습니다
1: 네, 네그래요
2: 네이통풍환자는두봉버섯이시금치를못먹는다라는말이있던데요맞는말입니까혈중요산수치가높은분들은그럼어떤음식을피하는것이좋을까요
0: 그건아닙니다두부、네、버섯시금치를먹어도됩니다
2: 네, 네그렇군요
0: 네, 네못먹는건아닙니다
2: 대부분그렇게얘기들을하더라고요
0: 네아닙니다 네, 네그리고피하는음식은여러가지로나뉘는데첫번째튀긴음식은요산을높이고、
2: 네、
0: 그리고튀긴고기는요산을더욱올리는통풍시한폭탄입니다네거기다가추가로맥주까지곁들이면、
2: 네、
0: 통풍의길로직접걸어가는것과도같은데요맥주를포함한모든알코올은통풍의안좋음으로、
2: 네、
0: 술을멀리하는것이좋습니다
2: 근데、네、대부분남성분들이그렇지않습니까
0: 네, 네,
2: 네양꼬치에맥주
0: 네, 네그
2: 어마어마하게드시잖아요
0: 무조건피해야하는조합입니다、
2: 네
0: 그리고그치킨하고맥주이조합도예아주안좋습니다
1: 네
2: 그런데대부분그렇게드시는
0: 그러니까예
2: 통풍환자가많을수밖에없네요
0: 그런데 네그리고내장도안좋습니다
1: 네, 네
0: 대창곱창생선내내장등이음식은우리피우린함량이가장높은음식들로통풍환자들은무조건피해야되는음식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또한내장이사용된국밥탕도우리마찬가지로퓨린함량이매우높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삼겹살우리단백질과함께기름이많은고기들은대사과정에서퓨린과뇨산이엄청나게생성되기에피해줘야합니다
1: 네
0: 그리고우리새우바닷가재조개류등에도퓨린이많이함유되어있고생선도기름이많은등푸른생선보다는흰살생선을추천합니다
2: 네,
1: 네해산물류도또위험할수있다라는네그런말씀이시네요아까이제맥주는안된다고하셨는데그러면이제맥주외에도흰술이나뭐와인같은정도네그리고요즘뭐유행하는뭐무알코올술도있고또무가당음료같은것도많지않습니까이런네술이나음료는마셔도괜찮은걸까요
0: 네결론부터말씀드리자면아닙니다
1: 네, 네
0: 통풍은맥주를비롯하여모든술이좋지않은데요
1: 네
0: 알코올은통풍이원인인뇨산수치를상승시키기때문에알코올자체에주의가필요합니다
2: 네
0: 퓨린함량이적거나없는알코올도많이마시게되면뇨산수치를올려통풍의위험성이높아지게되고
1: 네,
0: 뇨산이체내로배출되는것을막아몸에뇨산이쌓이게만들게됩니다
1: 네,
0: 그렇기때문에어떤술을먹느냐에따지는것보다도알코올섭취량에따라통풍진행상태가악화될수있어통풍환자는음주를주의해야되고나아가서는금주를하는것이좋습니다
2: 네,
0: 그리고우리요즘유행하는무가당음료에대해서는사실은아직까지정확한연구결과가없습니다
2: 네, 네
0: 하지만요즘유행하는그무가당음료가안좋은영향이있다고보고도많습니다
2: 네, 네
0: 그래서음료보다는통풍환자는물이나탄산수를권장합니다
1: 네그럼혹시커피나차같은경우는괜찮습니까
0: 그것도그렇게권장하진않습니다
1: 아그렇군요
2: 네, 그냥생수 네, 네좋은거죠네그럼어떻습니까이과일을많이먹을수록좋을까요특히체리가뇨산을떨어뜨린다라고하던데요사실입니까
0: 네과일은많이먹을수록좋은건아닙니다
2: 네, 네
0: 과일이퓨린이들어있지않지만과일에들어있는과당이
2: 네,
0: 체내에서대사가되는과정에서뇨산을증가시킵니다
1: 네, 네
0: 즉과당이많이들어있는과일을먹으면뇨산수치로인해서통풍이악화될수있습니다
1: 네
0: 그러므로정상적으로소량으로섭취하는과일은통풍을악화시키지않습니다그리고금방말했듯이체리는통풍에도움된다는연구결과가있긴합니다
2: 네
0: 체리에는안토시아닌이라는성분이풍부하게들어있는데요혈중뇨산수치를낮추고염증을줄이는데도움이된다고합니다
2: 네
0: 그러나당이많이들어간체리가공제품은안좋습니다
2: 네
1: 네그렇군요통풍환자중에고혈압이나이심장병을네함께또동반한분들도계신데요이런

0: 분들이 약을 복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 네, 우리 통풍 환자 중, 중에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0: 네.
1: 그 중에 우리 고혈압 치료제 중에 리뇨제는 뇨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 통풍 환자는 리뇨제를 복용할 경우 뇨산 수치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를, 혹시 뇨산 숫자가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이 리뇨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장병을 가진 환자 대부분 우리 아스피린 이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아스피린은 인체 혈중 뇨산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인체 심장의 뇨산 대사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가진 분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히 보여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자, 그리고 이 시중에는 통풍 특효약이라고 포장도 없이 작은 봉다리에 넣어서 판매하는 약도 있더라고요. 이런 약을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1: 안 됩니다. 시중에 파는 이른바 통풍 특효약은 대부분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 유사약이거나 증상에 맞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인 경우가 많고, 함부로 복용하면 상태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통풍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히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면 부작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풍 치료제 중에서 초수의 센지엔 이 약은 설사, 복통 등 위장 장애가 흔하고, 그리고 그 비에펠트렌 이 약은 선보는 드물게 피부 발진, 간 기능 등 이상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풍약 복용 시 혹시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0: 그렇군요. 통풍 환자 중 일부는 체중 감량 후이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는데 체중 관리와 이 통풍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 통풍과 비만의 연관성은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뇨산 수치 증가. 비만은 체내 뇨산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방세포는 표린 대사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뇨산 생성이 늘어납니다. 또한 비만은 신장이 뇨산 배설 능력을 저하시키고 뇨산이 체내에 축적되어 통풍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는 인슐린이 저항성입니다. 비만과 연관된 인슐린 저항성은 뇨산 배출을 방해합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서 뇨산이 신장에서 재흡수되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비만은 전신적인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뇨산 결절이 관절에 침착될 가능성을 높이고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습관 연관성입니다. 비만은 고칼로리 음식, 알코올 섭취, 과도한 설탕 섭취 등 통풍과 관련된 생활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당 섭취는 뇨산 수치를 급격히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중 감량은 통풍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적절한 체중 감량은 뇨산 수치를 감소시키고 통풍 발작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건강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물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2: 자, 이 가족 중 통풍 병력이 있거나 이미 고뇨산 혈증인 분들이 첫 발작을 예방하려면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1: 통풍 환자의 10%에서 25%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표린이 대사나 뇨산 배설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선천적 이상이 있고 이것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면 어린 나이로부터 통풍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만 통풍이 있다면 자녀가 통풍이 걸릴 확률이 40%에서 50%이고 부모가 모두 통풍이 있다면 자녀가 통풍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75%에 도달합니다.
3: 네.
1: 그리고 통풍은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통풍이 발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고혈압이거나 비만처럼 고뇨산 혈증과 연관된 질환들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음식 습관을 비롯한 생활 습관을 올바로 갖고 평소에 체중 관리와 자가 운동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네,
0: 네 그렇군요. 갱년기 여성도 이 통풍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네, 이 갱년기 여성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1: 네, 여성이 특이한 통풍 원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통풍은 남성에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3: 네.
1: 이는 여성이 생리적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여성에서도 통풍은 높은 뇨산 농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 통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임신 중 그리고 갱년기, 항암 치료, 뇨로 감염 등등 여성 고유의 상황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갱년기는 여성에서 생리 기능이 감소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도 통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준이 감소로 뼈의 손상이 발생하면서 고뇨산이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네.
1: 여성에서의 통풍 증상은 남성과 비슷하지만 임신이나 갱년기와 연관된 특이한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풍 발작 시에는 여성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0: 네.
3: 네.
0: 그렇군요.
2: 네, 그렇다면 이 통풍 환자를 위한 가장 리상적인 식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과다한 뇨산을 제거하고 신장이 소변을 통해 뇨산을 제거하는 것을 돕습니다.
3: 네.
1: 매일 물을 1.5리터 이상으로 마시고 24시간 소변량이 2리터 가량 보장해야 합니다.
0: 네.
1: 퓨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피하시고 고섬유질 식품과 신선한 야채 등 과일, 우유 등을 드셔야 합니다.
3: 네.
1: 그리고 뇨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음주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당이나 기타 인공 당분이 많은 식품도 피하셔야 합니다.
0: 네.
1: 최소한으로 천연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통풍 환자는 네, 완전히 약물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그 치료를 마쳤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 네, 통풍은 아까 말했다시피 완치 개념은 없고 보통 뇨산 저하제를 중단하면 뇨산이 다시 상승해 발작이 재발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을 중단할 수 있는가는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네.
1: 통풍은 만성 질환이므로 대부분 평생 약을 끊기 어렵습니다.
0: 네.
1: 뇨산 저하제를 증상만으로 중단하기보다는 혈중 뇨산 수치와 발작 빈도 그리고 관절 손상 등을 종합해서 의사와 함께 중단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성 통풍 발작약, 소염 진통제 등은 발작이 가라앉으면 바로 끊어도 됩니다.
0: 네.
2: 네. 자,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통풍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1: 네. 통풍의 주요 원인은 유전적 원인, 그리고 약물로 인한 원인, 고퓨린 음식 과다 섭취, 음주 등입니다. 만약 본신이 미만, 신장질환, 대사증후군, 당뇨병 등 질환이 있거나 고뇨산 혈증과 직접 관련된 질환이 있다면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네.
1: 첫째, 약물 유발 요인을 피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우리 사이프린, 니코틴산, 와파린, 소량의 아스피린 이런 약들을 복용하게 되면 이런 약들은 보통 인체의 혈중 뇨산 수준을 증가시키므로 인체 신장의 뇨산 대사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0: 통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로는 퓨린이 과다 섭취입니다. 거퓨린 음식은 혈중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많이 보게 되는 거퓨린 음식으로는 육류, 동물의 내장, 조개류 등입니다. 이런 거퓨린 음식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음주는 통풍을 일으킬 수 있는 단독적인 위험 요소이며 알코올에는 퓨린이 과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통풍 유발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2: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길 시병원 내분비과 권선아 선생님과 함께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1: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고뇨산 위험 요소에 대해 료해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고뇨산 혈증과 통풍을 예방하고 질환이 있다면 합당한 치료를 통하여 통풍 및 그 합병증의 발생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말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 남들처럼 앞서 나서지도 않으며 그저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하게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깊은 존경심이 듭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조용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평소 말이 별로 없고 자기 이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늘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의견을 내고 주목받기를 원할 때도 그 친구는 오롯이 주어진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절주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조용하던 그 친구가 차근차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고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이 바로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 입니다. 이 속담은 말 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마침내 큰일을 해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말은 적어도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큰 성과를 이루고 아무리 어려운 벽도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친구를 보면서 이 속담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말은 적지만 수걱수걱 자기 길을 가고 꾸준히 쌓은 노력으로 마침내 단단한 벽을 뚫고 큰 일을 해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소리내지 않고 참고 견디며 묵묵히 걸어가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말로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는 속담처럼 우리 모두 꾸준한 노력으로 원하는 꿈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해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로종 인솔, 신흥의 에너지 체계를 다그쳐 건설해 에너지 안전 기반을 확고히 다지

0: 해야 합니다.
1: 리강 총리가 우즈베키스탄 총리를 접견 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미국 국회 참의원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1: 조락재 위원장이 미국 국회 참의원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0: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에너지 보장과 안전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관계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국가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신형 에너지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청결 에너지 개발 강도를 강화하며 청결 에너지 자원의 리용 수준을 격상시키고 에너지 안전의 탄성을 부단히 증강시킴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유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 에너지 판도에는 활기찬 친환경 에너지가 약동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153m의 풍력 텐빈 블레이드가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62도의 전기를 방출합니다.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풍력 터빈에서 나오는 전기는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도시 주민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또한 238만 대의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10도의 전기가 공급될 때마다 약 4도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2배 이상 증가해 10억 킬로와트를 돌파하고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처음으로 전국 전력 총 설치 용량의 절반을 넘어 역사적으로 화력 발전을 초과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약 24kW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의 근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을 80% 이상으로 안정하게 유지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국제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탄력적인 친환경 에너지 담화를 제출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전반적인 경제와 사회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습근평 총서기는 국가 발전과 안전의 전략적 높이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소비 혁명, 에너지 공급 혁명, 에너지 기술 혁명, 에너지 체제 혁명, 그리고 전방위적인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안전 신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수년간 습근평 총서기는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안전 신전략의 내포와 실천이 끊임없이 풍부하게 발전해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청결저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혁명의 주요 방향이라고 표했습니다. 국가 상황에 기반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바꾸는 리듬을 고수하고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계획과 건설을 다그쳐 에너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하북성 웅만신구를 시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에너지 문제는 발전 중의 전략적 문제라고 심각하게 논술했습니다. 우리가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면서 걸어온 길은 현재 상황에서 보아도 전망성이었습니다. 동시에 석탄 발전은 우리나라 에너지 기반으로 최조선 보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청결 저탄소 발전의 길을 견제해야 합니다. 연초부터 우리나라의 청결 에너지 기지 건설은 다그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장 낙취에서는 100MW 규모의 광열발전소가 공사의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만 5,927개의 대형 거울이 모두 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완공 후에는 매년 2억 6천만 도의 청결 전력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해상풍력발전기지, 연안 원자력 발전 기지, 삼북 풍력과 태양광 발전 기지 등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에 망라된 청결 에너지 기지가 완성됐습니다.

0: 확률이 부단히 제고되면서 발전에서 사용에 이르는 전사슬에 막힌 점을 어떻게 한층 더 소통시키고 신에너지의 전송과 사용을 확보할 것인가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전력수송 통로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게 됩니다. 현재 한창 다그쳐 추진되고 있는 서장 광동 증류공정은 세계적으로 해발 높이가 가장 높은 초고압 공정으로서 9밀리초 만에 청장 고온의 친환경 전력을 2600km밖에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초고압 선로의 총 길이는 6만 킬로미터를 돌파하면서 한 갈래 또한 갈래 전력 고속도로가 산과 강을 관통시켜 하수조랑의 풍력 발전, 중갈 분지의 태양광 발전, 금사강의 수력 발전을 전력 수요량이 큰 중동부 지역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시기, 우리나라 전력망 투자는 14차 5개년 계획 시기보다 40% 좌우 늘어나고, 이 슈퍼 전력망은 한 해 10조 킬로와트시를 넘는 우리나라 전기 사용 수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축 프로젝트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당면 전국 심사 비준을 받고 건설 중에 있는 양수 발전 규모가 2억 킬로와트를 넘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형 에너지 저축 기술이 단일 돌파해서 다중 발전을 실현하고 리튬 이온 전지 에너지 저축, 압축 공기 에너지 저축 등 다양한 신형 에너지 저축 기술이 세계 선도 자리를 차지하면서 신에너지 소비 처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친환경 전력의 직접적인 연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링근 고효율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 데이터센터의 80% 전기 사용 수요는 친환경 전력의 직접적인 공급을 통해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신형에너지 기반시설을 힘써 건설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2035년까지 우리나라 비화석 에너지 공급 규모는 지금보다 두 배로 되었고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능력은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에너지 토대를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1: 5월 7일 오후 공문 리강 총리가 북경민 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오즈베키스탄 아리포브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최근 연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고위층 교류가 밀접하고 쌍무 관계도 더 깊이, 더 실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수를 존수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서로를 확고히 지지하고 무역 투자와 에너지 자원, 상호 련통, 인문 등 호혜 협력을 심하여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큰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당면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 쌍방은 다자 협력을 밀접히 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적극 관철하며 국제 질서가 더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아리포브 총리는 우즈베키스탄은 한개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며 중국과 고위층 교류를 밀접히 하고 1대1로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며 경제 무역과 인문 분야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키고 다자 협조와 조류를 강화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관계에서 더큰 발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2: 5월 7일 오후 국무원 리강 총리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방문한 미국 국회 참의원 다이앤스 이랑을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 2월 습근평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미 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며 더 많은 실무 협력의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세계의 확실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함께 나아가고 대립보다는 대화를 더 많이 가며 제로섬 게임이 아닌 호혜 협력을 더 많이 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利益과 관계되고 중미 관계에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입니다. 미국 국회가 중미 우호 협력의 큰 틀에서 출발해 중국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중미 관계

0: 게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정룡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7일 북경에서 미국 국회 자면 대표단 다이안스 일행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양국 인민의 공동 리익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 부합된다고 비유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수라에 중미 관계는 총적인 안정을 실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측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대한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며 분쟁을 적절하게 관리 통제하고 실무 협력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리익 중의 핵심이고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한계 중국 원칙을 단호히 지키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대하고 잘 처리하길 바랍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들은 미국 국회와의 우왕대를 강화하고 더 많은 교류와 상호 방문을 실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여러 참의원의 이번 방문은 중미 간의 접촉 우왕대와 양국 입법기구 간의 대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유자합니다. 미국 측이 중국과 중국의 발전을 객관적이고 리성적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국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0: 최근 감숙성과 길림성이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각기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재의 발전 목표, 중점 과제, 실행 경로를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동안 감숙성은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과학교육 강성건설 가속화, 에너지 강성건설 촉진 등 16개 분야에 걸쳐 중대한 임무, 중대한 조치, 중대한 플랫폼을 배치하고 과학기술 강화, 공업 강화, 현역 강화, 기초시설 강화 등 행동을 심도 있게 실시함으로써 경제 질적인 효과적 향상과 양적인 합리적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감숙성은 4개의 국가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와 6개의 천억급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입니다. 한랭과 가뭄 특색의 현대 특화 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소, 양, 채소, 과일 등 8대 산업 클러스터의 생산 가치를 8천억 원 이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에너지 플러스 10대 행동을 실시해 감숙전력 허북수송, 감숙전력 강서수송, 2개 신재생에너지 외부수송 통로를 건설하고 황하류역 생태 보호와 관리를 가속화하며 하소주랑에 1686km의 방풍사막화 방지 초원대를 신속히 건설해 국가 서부 생태안전 장벽을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동안 길림성은 경제발전, 혁신주도, 민생복지 등 5개 분야에 걸쳐 23개의 중점 지표를 설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자동차 산업을 스마트 네트워크 신에너지로 전환하고 세계적인 탄소 섬유 산업화 기지를 조성하며 체화 지능, 수소 에너지와 현대 에너지 저장, 우주 항공 정보, 생물 제조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하며 산업 구조를 일업독대에서 다업 지원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길림성은 33개의 주요 공정과 370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배치해 현대화된 대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곡 생산량을 수천억 건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신형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국가 친환경에너지 산업 고지를 조성하고 장촌 현대화 도시권 건설을 추진하며 계획 요강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풍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 정확한 지속관 수립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깊이 실속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천성 의빈시와 복근성 함은시는 깊이 학습하고 터득하며 실속 있게 틀어지어 학습 교양의 성과를 지도적 실천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민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실제 행동과 효과성을 추진했습니다. 사천성 의빈시는 특별 연구 토론과 청년 당원 연구 학습, 시연 전담반 학습 감독 등 기재를 수립하여 학습 교양을 일상에 융합시켰습니다. 학습 교양을 전개한 후 이빈씨는 2,500명의 간부들을 지역사회와 향촌에 파견해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로후 주택단지 업주위원회와 아파트 관리

0: 회사가 없는 등 문제에 비추어 의빈시는 402억의 아파트 단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15가지 중점 공작 임무 명시서를 제정하고 개조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의빈시의 초급 이상 지도 간부들은 부분적 간부들의 주동적인 창의성 박약 등 상황에 비추어 162가지 사항, 4,302가지 문제점을 명시하고 학습 교양을 전개했습니다. 복근성 하문시는 학습과 개진을 일체적으로 병행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전개된 이후로 하문시는 민생 수요를 업무 목표로 간주하고 당원과 간부들을 조직해 지역사회 일선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군중들의 수요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교육, 의료 등 민생 봉사 허점이 존재하는 데 대해 하문시는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문시 산하에 16개 량질 학교가 기타 캠퍼스를 설립함으로써 도농 간, 학교 간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현재 하문시 각급 당 조직은 2,829개 문제를 명시하고 629개 명시서를 만들어 종합 개진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점들을 실속 있게 해결함으로써 실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1: 5일 연휴 기간 전국 문화와 관광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됐습니다. 국내 여행 인원과 국내 여행 총 비용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추산에 따르면 5일 연휴 기간 전국 국내 여행 인원은 연인수로 3억 2,500만 명으로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국내 여행 총 비용은 1,854억 9,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문화관광 상품의 공급이 풍부하고 관광지, 휴식거리, 문화박물관은 방문객 수가 많아 인기가 높았습니다. 국가급 야간 문화관광 소비 집적지의 누적 방문객 수는 연인수로 8,041만 3,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연휴 체험 형식은 더욱 다양해지고 소비 구조도 승격됐습니다. 전통 문화 프로젝트가 몰입형 체험으로 재탄생했고, 무형문화유산 기예와 민속축제 등이 관광객들로 사로잡았으며,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도 문화관광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전국에서 오락시설 공연을 제외한 영리성 공연이 3만 2천 회 개최됐고, 영화 흥행 수입은 24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4.66% 증가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약 13,700회의 문화관광 소비 행사를 열고 2억 8,400만 원 이상의 소비 쿠폰을 발행해 소비 활력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역이 입경 편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체감을 높였습니다.
0: 기자가 공업정보화부에서 입산돼야 하면 올해 들어 소비용 신구 교체 정책의 확대 시행과 AI 기술과 소비 제품의 심도 있는 융합이라는 이중 효과에 힘입어 우리나라 지능형 소비기기 제조업의 발전 추세가 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우리나라 스마트폰 생산량은 2억 9,800만 대로 동기 대비 6.9% 증가했으며 봉사 로봇 생산량은 440만 세트를 넘어 동기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완제품 판매는 상류 전자부품 생산량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핵심 련계 부품인 집적회로 생산량은 1,272억 개로 동기 대비 24.3% 증가하여 지능형 소비 제품 생산에 튼튼한 뒷받침을 제공했습니다. 수출 실적도 눈에 띄게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사분기 규모 이상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기타 전자장비 제조업의 누적 수출 초래액은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그중 액정 텔레비전 수출량은 2,561만 대로 동기 대비 9% 상승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플러스 소비의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신구 교체 등 소비 촉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스마트 위어러블, 초고 화질 영상 등 신기술, 신제품의 연구 개발과 보급을 가속함으로써 업종 성장 잠재력을 한층 더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1: 2026년 5월 7일 군사법원이 법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원위원이며 원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유봉화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봉화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 2년, 정치권리 영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하고 사형 집행유예 2년 기간이 만료돼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후 종신구금하며 감형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한타 바이러스의 가족성은 안데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서양에서 항행하고 있는 혼디 우수호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타나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부는 자국으로 이송된 두 명 환자가 감염된 바이러스는 안데스 바이러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한타 바이러스의 가족 성원입니다. 그럼 안데스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한타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위험 부담은 얼마나 크며 또 어떻게 이를 방지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방대한 바이러스 가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소개하면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설치류 동물이 지니고 있는 인류는 일반적으로 설치류 동물의 소변, 분변, 타액을 접촉하여 감염을 일으킵니다. 비록 세계 범위 내에서 여러 종류의 한타바이러스가 발견되었지만 현재까지 일부는 한타바이러스만 인류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주에 분포된 한타바이러스는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을 일으켜 주로 폐와 심장에 영향 줍니다. 그중 한타바이러스 가족 중에 안데스바이러스는 주로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분포되어 있고 바이러스와 밀접하고 장기적으로 접촉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정하게 전파되며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견된 한타바이러스는 신장 증후군 출혈열을 유발하여 주로 신장과 혈관에 영향 줍니다. 당면 상수란 지역에서는 사람 간 전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부 모초 알리디 장관이 6일 확인한 데 의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전염병 연구소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타바이러스 전염병 상황과 관계되는 두 명 혼디 우수호 크루즈선 승객의 몸에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안데스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소개하면 지금까지 기록이 있는 한타바이러스 사람 간 전파는 다만 해당 바이러스 가족의 안데스 바이러스만 관찰됐고 아주 보기 드뭅니다. 이번 전염병 상황에서 가능한 원치를 언급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첫 진으로 확진된 한 쌍의 부부는 아르헨티나에서 크루즈선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국내에 한타바이러스 감염 병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보건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25년 6월 1일에 전국에서 2개로 101차례의 한타바이러스 감염 병리가 보고됐습니다. 당면 아르헨티나는 안데스 바이러스 유전자 견본과 검사제 등을 제공하여 에스파냐, 세네갈,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영국 등 나라의 검사를 돕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 같은 바이러스는 한 주에서 8주까지 잠복할 수 있기 때문에 크루즈선 승객이 4월 1일 아르헨티나를 떠나 남극주로 향발하기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남대서양섬에서 정체하는 기간에 감염되었는지 또는 크루즈선에서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크루즈선에서 발견된 이번 전염병 상황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전염병 및 료향성 대비 부문의 마리아 반 커크 후보주임 대행은 5일 소식 발표회에서 부부나 동일 선실에 거주한 사람 등 극히 밀접한 접촉자 사이에서 일정하게 사람 간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전문 한타바이러스 연구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 대학교 스티븐 브라트포드 부교수는 안데스 바이러스는 확실히 사람 간 전파 능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침상에 자거나 음식을 공유하는 등 밀접한 접촉만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과거 한타바이러스의 대규모 사람 간 전파가 종류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타바이러스 전염병 상황의 대규모 폭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람과 감염된 설치류 동물 사이의 접촉을 줄인다면 한타바이러스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커크 호부주임 대행은 최근 기존의 정보와 과거의 전염병 상황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본 데 의하면 대중들이 직면한 총체적 위험 부담이 비교적 낮다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한타바이러스의 가족 성원 안데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心真波动。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내외첫점문제와주요한사건사변에대한보도와논평을전해드리는중앙방송청국신청보도시간입니다저는이시간프로진행을맡은철단입니다오늘학습시간권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의유엔합법적지위회복50주년기념대회에서한연설을보내드리고뉴스추석시간에는막대한자금으로여론을좌우하는미국 AI 산업수단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분석과설명시간에는사라진스가모감옥의도적으로희석된일본의전쟁책임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애청부탁드립니다먼저학습시간입니다오늘은중화인민공화국의유엔합법적지위회복50주년기념대회에서한연설을보내드리겠습니다박민걸기자가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4: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5: 중화인민공화국의유엔합법적지위회복50주년기념회의에서한연설2021년10월25일존경하는구테레스사무총장님중국주재외국사절과국제기구대표여러분신사숙녀여러분벗들동지들50년전의오늘제26회유엔총회에서는압도적인표차로유엔에서의중화인민공화국의모든권리를회복하기로한제2758호결의를통과시켰으며중화인민공화국정부대표가유엔에서유일한합법적중국대표임을인정했습니다이는중국인민의승리이자세계각국인민의승리이기도합니다오늘이특별한날에우리가한자리에모여역사를돌이키고미래를전망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일입니다신중국이유엔에서의합법적지위를회복한것은세계적인큰사건이자유엔의큰사건이기도합니다이는평화를자랑하고정의를수호하는세계모든국가들이함께노력한결과입니다이는세계인구의4분의1을차지하는중국인민이이때로부터유엔의무대에다시서게되었음을시사하는바중국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도중대하고도심원한의의를가집니다나는이자리를빌려중국정부와인민을대표하여유엔총회에서제2758호결의를제안하고지지해준모든국가들의진심으로감사를표합니다그리고정의를수호하는모든국가와인민에게숭고한경의를표하는바입니다신사숙녀여러분벗들동지들신중국이유엔에서합법적지위를회복한이후에지난50년은중국이평화적으로발전하고인류의행복을도모한50년이었습니다지난50년동안중국인민은시종자강불식의정신을발양하고급변하는정세속에서중국이나아갈방향을파악하여중국과인류의발전을위한장대한서사시를써냈습니다신중국창건이후중국인민은국가건설과발전을토대로개혁개방의새로운역사적시기를열어놓았으며중국특색사회주의를성공적으로개척하고발전시켰습니다또한사회생산력의끊임없는해방과발전을통하여생활수준을꾸준히향상시켰으며생산력이상대적으로락후하던대로부터경제총량이이락세계2위로도약하는역사적인돌파를실어냈습니다중국인민은간고한분투끝에스스로의힘으로중화대지에서초요사회를전면적으로실현하는목표를이루어내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선에서 승리하여 절대적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올랐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밝은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인민은 시종 세계 각국 인민과 단결 협력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와 안녕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인민은 항상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 정책을 실행해왔으며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반대해왔습니다. 중국인민은 자신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광범한 개발 도상국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확고히 지지해왔습니다. 중국인민은 탄잠 철도에서 일대일로에 이르기까지 개발 도상국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모두 제공해주고 중국의 발전으로 세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세계 각국과 방역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각국에 대규모의 방역 물자와 백신, 의약품을 제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협력을 깊이 있게 전개하는 등 인류가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초석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석.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초석 시간에는 막대한 자금으로 여론을 좌우하는 미국 AI 산업수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작년 4월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대등 관세를 내놓으면서 그 핵심 목표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년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투자 유치 실적을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제조업의 전면적 회복 분위기를 애써 조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프로젝트와 약속들은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경우가 많거나 허위 공약에 가깝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의 제조업 원가 열세와 낙후된 기반시설 등 오랜 문제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회기를 제약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미국 투자 의향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언하기만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일부 국가의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관세 인상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주장한 데 따르면 2025년 미국이 확보한 투자 또는 투자 약속 금액은 누계로 2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어떤 언론이나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백악관이 발표한 대미 신규 투자 목록 총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백악관 웹사이트의 최신 목록에 따르면 3월 10일까지 미국은 이미 4조 달러 이상의 기업 대미 투자 약속과 4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정부 투자 약속을 유치했습니다. 이 중 과학기술 대기업 애플과 소셜미디어 대기업 메타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미국에서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기업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오픈 AI, 미국 갑골문회사는 인공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미국에 건설하는데 5천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투자 약속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8조 6천억 달러의 총투자액 역시 대체로 물타기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과 기관들은 백악관의 투자 목록에 몇 가지 큰 문제점이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투자 의향이 과장되고 백악관은 높은 쪽으로만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메타의 6천억 달러 투자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애플의 2024년 전 세계 자본과 연구개발 지출은 각각 100억 달러와 314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도 유사한 투자를 발표한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모두 후지부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백악관이 기록한 계산서는 1조 달러였습니다. 둘째, 약속된 투자 기간을 길게 늘려 실행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일부 기업과 외국 정부의 투자 약속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약속을 완전히 미행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한 회피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랍연합추장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미국에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IBM, 스위스 노바티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은 향후 5년간 미국에 각각 1,500억 달러, 230억 달러,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D증권 분석가 스티브 스칼라는 기업이 대규모 확장을 결심했다면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이른바 재포장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유명 기술 기업들의 투자 약속에는 상당수의 업무 사업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가 투자가 아님에도 기업들이 묶어서 보고했고 백악관도 묵인한 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루이빌 대학의 로만 얌폴스키 교수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 발표는 종종 약속만 과도하게 하고 미행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속들은 연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일종의 정치적 시화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관찰자들은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비용, 정책 환경 등 불리한 요소들이 국제 투자에 미국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 발전의 체계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미국 제조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의 장기적 낙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망, 고속통신망, 효율적인 공급망 네트워크 등 기반시설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토목공정사협회의 2025년 최신 평가 보고는 미국의 기반시설에 대해 C등급을 주었는데 이는 다른 주요 제조업 대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공급과 기술 수준의 장기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 쿡은 미국에서 공정사 회의를 열려면 회의실을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 제조는 정책 불확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는 3년에서 10년이 소요되고 이 긴 건설 기간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관세를 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의 각종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번복이 잦아 이미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하스 스쿨의 전 원장이자 경제학 교수인 앤이 해리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번복은 제조업 부흥의 희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미국 제조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힐 일간지는 미국 제조는 한때 내구성과 품질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고가라는 껍데기만 남았고 높은 가격이 반드시 높은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중들은 미국 제조업을 지지하지만 비싼 미국 제조 제품을 구매할 만한 저축이 거의 없어 외국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사라진 스가모 감옥 의도적으로 희석된 일본의 전쟁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 이케 부쿠로역 동쪽 입구에서 몇백 미터 벗어나면 대형 종합상업시설 선센시티가 나타나고 그 옆에는 히가시이케 부쿠로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찾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곳을 80년 전의 도쿄 재판과 연결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때 감옥이었던 이곳은 1895년에 건설되었으며 스가모 형무소, 도쿄구치소 등 명칭이 있었습니다. 전쟁 전과 전쟁 기간에는 주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정치범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뒤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이 시설을 인수하여 일본 전범을 수감하는 스가모 감옥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쿄 재판의 갑급 전범 외에도 이곳에는 을급, 병급 전범 일부도 수감되어 최대 2,000명 가까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게이션 여자학원대학 명예교수 우츠미 아이코는 도쿄 재판에서 다루어진 갑급 전범은 대부분 전쟁의 원흉이고 을급과 병급 전범은 주로 전쟁 포로 학살, 민간인 학살 등 구체적인 전쟁 행위와 관련된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에는 도조 기대기를 비롯한 7명의 갑급 전범이 이곳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본토에서 재판을 받은 을급과 병급 전범 일부도 이곳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스가모 감옥은 한때 전후 일본에서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가장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장소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점령체제가 종료되면서 전범 처리 방식도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냉전구도가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미국 등 점령국들은 대일정책을 억압과 개혁에서 육성과 리용으로 전환하여 일본이 서방 진영에 편입되도록 추진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뒤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잘못된 사조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는 전쟁 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츠미 교수에 따르면 당시 일각에서는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이며 이들 전범은 동맹국의 일방적인 재판을 받은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활동이 일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 인사는 이른바 전범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까지 조직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심지어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이른바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우츠미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점차 새로운 터무니없는 논리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범 재판은 동맹국의 재판이지 일본 자국의 사법행위가 아니므로 이들은 일본 국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내에서도 전범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아래 일본 전범들은 룩속 석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당과 연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가모 감옥은 점차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58년 마지막 전범들이 석방되면서 감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이 일대는 도시 계획 조정을 거쳐 건물은 1971년에 철거되었습니다. 1978년 스가모 감옥이 있던 자리에는 초고층 빌딩이 세워졌고 이곳은 도쿄의 핵심 상업 랜드마크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한때 전쟁 책임을 추궁하던 감옥이 소비와 오락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과거의 죄악을 간직한 어두운 곳에 선센시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도시교육의 갱신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전후 일본 사회가 전쟁 책임을 희석하고 전쟁 관련 역사 기억을 왜곡하려는 속셈이 깔렸습니다. 이런 유형의 역사 지우기식 공간 변화는 도쿄에서 결코 유례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도쿄 전쟁 유적지 답사회 하세가와 주니치 회장은 수년간 도쿄 도내의 전쟁 유적지를 발굴하고 이를 현재의 도시 공간과 대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는 신주쿠 평화 지도를 제작하여 현재의 도시거리를 기준으로 옛 일본군 훈련장, 지원기관 등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를 표기했습니다. 하세가와 주니치가 보기에는 도시가 여러 차례 재개발되면서 당시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남은 것은 전쟁 책임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집단적인 망각일 뿐입니다. 그는 오늘날 일본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일본은 전쟁 피해자라는 잘못된 역사 소설만 접하고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야구장이 한때는 전시종 훈련과 살육이 이루어진 장소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히가시 에게부구로 중앙공원에는 스가모 감옥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원 구석에 세워진 작은 비석에 영원한 평화를 기원합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 비석과 그 주변에는 스가모 감옥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유적이 자취를 감추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전쟁 책임이 단순한 평화기원으로 축소되면서 하늘에 사무치는 일본의 침략 역사는 일본 대중의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쿄 재판이 벌써 80년이 흘렀지만 전쟁을 반성하라는 과제에 대해 일본 사회는 한 번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란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평범한 일상까지 올스톱인데 말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토성인 하루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회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제 먼저 공개할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과한 맞장구 이런 주제입니다. 과한 맞장구. 리액션이 과해서 그리고 맞장구가 과해서 생긴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조일광 한우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네, 주제는 과한 맞장구 이런 주제로 준비했고요. 오늘 첫 번째 참여 문자가 도착을 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 결혼식 날 제가 친구보다 더 많이 울어서 오해받았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오해라면 오해고, 또두 분의 우정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친구도 조금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 관맞장구였고요. 자, 이제 다음 이제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머리 할 때마다 저한테 어떠냐고 계속 묻는 겁니다. 저는 늘 칭찬을 했었죠. 그런데 친구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다녀와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계속 칭찬을 해야 할지 저로서는 난감하다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여성분들 워낙 머리에 헤어스타일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헤어스타일이 또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요. 본인 친구로서 또 네, 기분 좋아지는 일이라면 네, 상대방을 위한 그런 칭찬의 한마디쯤은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이제 어떤 여태 했던 중에 어떤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 어떤 스타일 일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 이런 조언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남자친구랑 싸울 때마다 저한테 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친구 편을 들어줬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둘이 화해하고 나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받기도, 꺼려집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누구 편을 드는 것보다, 친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그래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의 우정에도 뭐 별다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주제는 과한 맞장구, 과한 리액션에 관한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도 나름 조용하고 말 못하는 편인데요. 저희 동료 중한 명은 리액션이 그렇게 갑니다. 네, 저희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도 과하게 웃고 또 과하게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점들은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누구에게나 뭐 장단점이 꼭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맞고 모든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네, 열심히 일하고 하시면 그래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오늘 또 마음의 소리 코너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쉽지만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또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따뜻한 또봄 날씨 마음껏 이제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청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가끔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면 아마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의문을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인생에 관한 뭐 글들이 참 많죠. 오늘 시간에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라는 좋은 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보고 싶던 사람이 어느 날 생각조차 안 나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과 아무 일도 없이 멀어지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은 느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을 웃으며 마주치는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거라. 계절이 바뀌듯 그냥 가게 두어라.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게 하지 마라. 사람은 원래 변하게 되어 있다. 억지로 잡은 인연은 결국 더 아프게 끝나는 법이고요. 남을 사람은 아무 말 없어도 내 옆에 남습니다. 그게 인생이 주는 가장 조용한 답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겪어보셨습니까? 만약에 겪어봤다면 그것이 인생인 겁니다.

매일 이 시간이면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기분 좋은 시간 보낼 거라 믿으면서 네, 계속해서 시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연길로 어서 오세요. 봄날에는 진달래, 가을에는 들국화, 사시사철 웃음꽃 피어납니다. 모두 다 귀한 손님 사양 마세요. 찰떡, 순대, 냉면도 맛보고 가요. 연길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연변에 어서 오세요. 천하절승 장백산 소문난 공룡다권. 산이 좋고 물 맑고 인정 넘쳐요. 모두 다 귀한 손님 사양 마세요.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가세요.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

합니다. 네, 우리의 연변을 자랑하는 그런 시 한 수 읊어드렸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품 리혼한 남자 보내드립니다.
1: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2: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3: 아, 고맙다.
4: 아버지 생일 축하.
3: 고맙네.
4: 그럼 아버지 시호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3: 어? 그럼 한번 불러보기.
4: 예.
3: 싸이.
4: 아버님.
3: 앉기 앉기 앉기. 이 사람아. 예. 우리 옥수이 원래 남편 덕보이한테서 쩍함을 얻어맞고 마음곳에 기가 막히게 하던 게 이제서 제 사람 만난 같은데 어째서나 두 손 맞들고 잘 살아보라고.
4: 예.
3: 저 한 가지 물어봐도 일 없을까?
4: 예, 물어보시죠.
3: 자네 술을 많이 마시...
2: 아, 아버지. 저다 뭐예. 술을 마시기는 마셔도 영 처음 뵙고 좋았습니다.
3: 그래?
2: 예.
3: 그러면 시름을 놨네.
4: 아버지 생일을 축하해요.
3: 어, 너희들이 행복을 축하해서 건배!

0: 이제 말하지 말한데 자꾸 가시 아버지.
1: 저
0: 내 원래 오늘 일찍 온다는 게 저 아래 말에 대사봐 오늘 돌지 됐으면 늦게 왔었고 이랬었구만 빈손에 왔었구만.
2: 어 이런 건 뭐다 싸들고 댕겨.
0: 아이고 스탄 채를 해놓고 나를 기다렸구나. 자 안겨줘 안겨줘. 아, 당신도 이게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아이 내 비록을세 옥수인 남편 자리에서 꼬꾸방 길에 딱 떨어졌지만 난 그래도 언제나 가시 아버지 가시 아버지라 말아 가지 말란댔어. 송아바이 생일만 아이져버렸어. 자 어찌겠습니다.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게인데 내 술 한 잔 붓겠어.
2: 야 고맙소.
0: 아야 어제 한턴 사람이다. 어제 내가 옥수인 산책하더니 처가편에 저런 사람 있는 거 못 봤는데 누긴도?
2: 그때는 없었네.
0: 아 그래 내 알만한 그만. 에이 걘가 우리 둘이 잔치할 때 그 군대 가서 모은다도 일난 거 치게 그만. 자 잔치 날 술을 못 붙었네. 자 봤어. 당신은 내 안장 붙어라. 그러니까 보다 당신 우리 처하고 왜 육춘가이던가 왜 팔춘가이던가 어떻게 있었지?
2: 아 그런 게 아니야.
0: 에이 왜가 폐어?
3: 정모
0: 또 술잔한테 비치겠지라.
4: 사람들 다 속여라.
0: 아 그래요 저.
4: 저는 저 옥수이와 오천호대를 사람이고 그리고 이 로이님을 같이 아버지는 멋지는 싸위입니다. 예.
3: 아우야.
0: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이, 아이, 저, 혹시 무슨 동물 했던가?
4: 우리 집사 예. 이렇게 모처럼 모셨는데, 그럼 뒤에 앉아 볼게.
0: 아, 그나! 이럴 때는 신랑 각시 같이 붙는 게 도리 맞지 않을까? 송아버지 올 수 있지?
4: 그래. 어디까지나 같이 붙어야
0: 돼. 아, 그렇지.
4: 자, 혹시 장교.
1: 사관 동네에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0: 동네에서?
1: 예.
0: 그래. 어디서 동네 사람 옳지. 자, 그러면 동네 사람이 기분 좋게 들겠어. 오늘 술이야. 수수부레한 게 맛이 별났구나. 아이 뭐 좋은 날에 아이랬으구만. 내 먼저 칠래라 아기 없어. 에이 당신 바깥에 나오라. 내 할 말이 있다. 에이 바깥에 나오라는데 그리 센가? 이게 로시라이 말해서 내가 옥수이 남편 자리를 턱 내놔. 그래 당신한테 옥수이 차려졌지. 이모 뒤이나 아겼다.
4: 아 참 이게 뭐이러?
0: 아요? 아요?
3: 할 말 있으면 조용조용 말할 끼지. 남이 새싸이 보고 이게 무슨 짓이요? 아,
0: 내 그럼 조용조용 얘기를 하겠어. 옆에서 비치지 맙소.
3: 뭐이라?
0: 아, 되게 숨도.
3: 마음대로 하, 마음대로 하.
0: 조금 빼잡은 것 같은데.
1: 아버지 좀 참죠.
0: 에이, 억수이 곱소.
5: 야, 영 곱소. 사랑하오, 어때?
0: 당신 어째 우츠부려야지? 부처에 감히 뺏기진 줄 모른다고. 당신 저 억수이 어떤 여자건 알게 나올 곱소. 사랑하오, 미안하다요. 당신 어째 여자 기거리 들었젠가?
6: 아이, 남이 저 곱다든지 밉다든지 갈라졌으면 남이 되지. 아, 또 뭐 무슨 상관인가?
0: 깨낀다.
6: 아, 깨끼!
0: 저 여자 겉은 여자지만 여자는 여자라는 거.
6: 아, 말 좀 조심하셔. 내가 여자의 남단가? 예? 종사이란 말인가?
0: 깨낀다. 깨낀다. 저 여자 오로 바깥에서 돼지 치고 장보고 손에 좀 돈나 지금 시어머니 좋아하는 바나나 안 사다 시어머니한테 대접하고 요 나가는데 또 요 술이랑 싸우고 동네 아간들이 그렇게 흔하게 바라는 고급부위랑 미네 썩은 일이 없다는 거. 그래 잔치에서 있나 이때까지 응?
6: 뭐이랄까?
0: 어, 참 알겠구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 올지야. 행술 한번 쳐보지 못한 여자도 여잔가? 여자가 아니라는 게지. 응. 아이고, 뭐, 모두 듣기나 듣는가? 듣겠지, 뭐. 그리고 저 여자 남편을 기딱차게 바쁘게 구는 여자라는 거.
4: 아, 뭐, 남편을 바쁘게 군다고?
0: 한 말도 마. 그도 밤이 마. 아우, 참, 참. 밤이 맞지 뭐 그저 죽겠죠. 어, 바깥에서 팽이처럼 돌아치다가 집을 들어 구두를 닦고 또 닦고 내 다는 게 너무 급해서 빨리 입을 쏙 들어갈까 뭐 방어 빨리 시설지에서 뭐 소볼 바깥에 보죠. 야, 어느 한 대목이라도 빼놓으면 제게 때 갖다 못하게 한단 말.
4: 아니 그렇게 바쁜 건 바쁜 게 아니구만 뭐.
0: 또 있어. 저 여자야 저렇게 맥가진 것 같으면서도 오톨로 구리낼 잘 맞는 여자라는 거.
6: 아니 뭐이랄까? 아, 내 구리낼 잘 맞는다고. 아니
4: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뭐? 사람이 그냥 수혜였구만 이 사람이.
0: 아이, 이거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좀 얘기 있어야 되지. 우리 러시 아야 이게 어째 이따기야 이게. 대식업단에 누가 안에 똥소리라거나 방귀를 뿅 하고 끼면 그 즉시로 겨우닥지라며 염물을 막 토하는데 이렇게 맥가진 여자라는 거. 어.
2: 이 사람아! 우리 옥수이 자녀한테 시집 가서 자녀 엄마 퉁퉁 만났을 때 못해준 게 뭐여?
6: 아니, 내 그만하면 잘해줬지. 도우시란가? 도우시라는가? 아니,
0: 그렇게 맥가진 여자 우리 엄마 부부 만나서 1년 넘어 잘해서 이름 못 날 때 그 구리나 나는 똥 오줌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내 정말 모르겠다니까. 저렇게 고지한 안간에 술만 먹으면 들이 차고 내 차고 내 정말 어째 했는지 모르겠다니까. 정말 모르겠다는가. 아, 여보. 이 옥수야 이리 얄편해 보여도 저녁에 잘 때 돼지를 깨딱하게 때문에 당신 꼭 조심해라는 거. 이불도 꽁꽁 덮어주고 조끼니야 꼭 끌어안고 자. 어 모르지 내 시범 동작 해줄게. 어떻게 끌어안는가 뭐야. 오. 갈 때 땡가 둘하구나.
2: 그래 뭐 잘 나가오야.
0: 아이 정아반 세상이. 아이 뭐 동네 지사는 왔다 간데 치면 아이 잘 가라든지 아이 앉아서 좀 더 놀다 가든지 이렇게 이야기 있어야 되지. 사람 너무 많다. 아이
4: 안 놀기 지금 놀다가?
0: 아 그렇다네 조금만 더 놀게.
2: 아이 사람이 이게
0: 아이 당신 저 옥수가 연애할 때 옥수이 무지고 좋아하는지 알았어?
4: 뭐로?
0: 저 옥수이 빌라키야 순대를 먹을 때는 속만 먹고 껍질은 아예 먹었네. 때문에 순대 먹을 때 꼭 소금 녹수 먹고 껍질은 내 먹고.

0: 어제 사 뭐 먹지? 당신 술 한 잔 하는 거 알았습니까?
1: 알았습니다.
0: 모르겠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거 빼놨다. 중요한 거 빼놨다.
1: 아, 저 옥순이야. 뜨문뜨문 가다가 속에 나는 배 있으니. 야, 내 정말 그 배 못 대주고 제 이 선에 물러선다는 게 내 속인들이 알간다.
0: 때문에 당신 꼭 내 뒤를 계승해서, 야. 계승해서 책임지고 속에 나는 벽 대주라는 거 알았어?
1: 알았어.
0: 좋았어. 부부간이라는 게
1: 같이 있을 때는 모르고 저렇게 갈라져서 남이 되니까
2: 자네
1: 통화바에 어쨌든 햇살인가 잘 보냈어.
0: 그
1: 옥수이 있네.
0: 새신랑 제 좋구나.
1: 깨알이 쏟아지게 썩어지게 살살 알아.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물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도 좋지만 그래도 가장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안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냥 편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뭘 해도 하지 않아도 그냥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분위기를 맞추려 애쓰거나 괜한 말을 꺼냈나?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대화가 끊겨도 굳이 새로운 이야기를 찾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게 놓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결이 맞기에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서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관객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관계도 있고 그냥 눈빛만 보아도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있듯이 정말 그냥 내 마음에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귀중한 사람, 소중한 인연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잘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이런 어려움이 없이 용기를 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네, 굳이 칭찬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난 겨울에, 지난 여름에, 지난 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이, 노력들이 잠시 숨어 있다고 믿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들이 봄에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궁중 작곡가 전통을 잇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1759년부터 1761년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조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조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되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교향곡 104곡, 현악 사중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4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사중주 구성을 현대화시키고

박힌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1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동시대 음악가 중에서도 단연 재능이 뛰어난 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이든은 은퇴한 후 77세에 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현 가수의 노래입니다. 장백명주.

내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내가 또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변강가소의 노래입니다. 연변영빈가.

네,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일이 내 일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임향숙 가수가 부른 노래 행복의 락원.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두 가지 걱정 해소, 세 가지 보장 사업에서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곤 구제의 령도 소조는 총괄 조율, 독촉 지도를 강화하고 상황을 제대 파악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 주택도농건설부, 수리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의료보장국은 빈곤구제의 령도 소조의 구성부문이자 세 가지 보장사업의 주관부문으로서 주요 책임자가 직접 들어주고 담당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부문의 기능에 따라 사업기준과 지원정책을 명확히 하고 각지의 선별검사와 문제해결을 지도해야 합니다. 관련성 자치구 직할시는 기층을 조직해 조사 확인하고 기본 상황을 파악하며 자원을 통일적으로 조직해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목적성 있는 조치를 연구하고 내놔야 합니다. 시현에서는 구체적인 실시를 조직하고 프로젝트별 세대별로 일일이 확인 등록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빈곤 퇴치 기준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는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의무교육 보장 면에서는 주로 의무교육을 위험 가옥에서 살지 않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식수안전 보장 면에서는 농촌 인구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식수안전 문제를 총괄적으로 연구해 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통일적인 기본 기준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컨대 주택 안전 보장 면에서 남방에서는 주택의 통풍성을 중시해야 하고 북방에서는 주택의 보온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하며 식수안전보장면에서 서북지역에서는 식수공급문제를 중심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서남지역에서는 식수의 비축과 공급, 수질기준조달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지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기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현지 실정에 알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각지에서는 세 가지 보장 사업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모로 적지 않게 모색해왔는데 그 과정에 일부 지방에서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빈곤 퇴치 기준을 높였습니다. 기준이 현저하게 높아진 지방에서는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지방에서는 정책을 호떡 뒤집듯 자주 번복하지 말고 그 안전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가지 걱정해 소 세 가지 보상 사업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그 적용 대상자의 기본수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기본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관련 부문은 각지에서 그 적용 대상자의 기본수를 확실히 파악해 목적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관련 부문은 통계 수치의 비교와 연결을 강화해 부문별로 통계 수치가 다른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업계 주관 부문이 책임지고 사업 방안을 제정하며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실시 방안을 제정해 시간표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 예정대로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세 가지 보상 사업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나 지금은 충분하므로 제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강도를 높이고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마을별, 세대별,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강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과 기준을 잘 선전해 사상 인식을 통일시키고 사회 각 분야가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인도해 제각기 다른 잣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말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수가 적고 남들처럼 앞서 나서지도 않으며 그저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하게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깊은 존경심이 듭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조용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평소 말이 별로 없고 자기 이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늘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친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의견을 내고 주목받기를 원할 때도 그 친구는 오롯이 주어진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절주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 조용하던 그 친구가 차근차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고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속담이 바로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 입니다. 이 속담은 말 없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마침내 큰 일을 해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말은 적어도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큰 성과를 이루고 아무리 어려운 벽도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친구를 보면서 이 속담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말은 적지만 수걱수걱 자기 길을 가고 꾸준히

쌓은 노력으로 마침내 단단한 벽을 뚫고 큰 일을 해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소리내지 않고 참고 견디며 묵묵히 걸어가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말로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는다는 속담처럼 우리 모두 꾸준한 노력으로 원하는 꿈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해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올해 들어 국내 여러 지역에서 주택 공제금 정책이 한층 더 조정 및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공제금 대출 한도 상향과 대출 횟수 최적화 외에도 공제금 인출 용도를 넓히는 도시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 공제금을 무렵 관리비 납부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서, 하북, 려원, 안위, 강서 등 여러 성의 20여 개 도시에서 공제금은 주택 구매에만 사용한다는 기존의 제한을 없애는 관련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서주, 태주 등 지역은 실제 무렵 관리비 지출액에 따라 연간 상한선을 10,000원으로 정했고, 장춘, 항주 등 지역은 연간 한도액을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명확히 상향 조절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주택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우선 가정의 일상적인 부담을 직접 줄여줍니다. 공제금으로 무렵 관리비를 납부하면 젊은 층과 신입 시민들의 현금 지출을 줄여줍니다. 또한 전국 10조 원이 넘는 공제금 요효 자금을 활성화해 잠든 자금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주택 공제금으로 무렵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올해 정책 조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주택 공제금은 단일한 주택 구매 도구에서 주택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 민생 구조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무렵 관리비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제금 인출을 다양한 용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수 광주는 주택 공제금을 인출해 주택 구매 계약금과 계약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결정했고, 복주 성도는 공제금을 인출해 장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주차 공간 구입 비용 지불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부 도시는 그 범위를 낡은 주택 개조 등으로 확대해 공적금의 일금 다용을 실현했습니다. 물론 봉사 조정과 최적화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면으로는 과도한 인출을 방지해 향후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용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주택 공적금의 핵심은 주택 문제 해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일부 도시에서는 주택 장식에도 공적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복주시의 공적금 신규 정책에서 주택 장식 인출 정책은 현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적금 납부자와 배우자가 복주시 행정구역 내에서 자가주택을 구입한 후 유효한 주택구매 증빙 서류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서 5년 이내에 공적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해 주택 장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면적, 공적금 인출 기준, 횟수 등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복주시민 진여사는 올해부터 집장식에 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2, 3년 전에 구입했던 집을 여태 장식하지 않았는데 이 정책을 알고 바로 공적금을 인출해 장식 비용에 보탰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3월 9일 복주시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전시에서 500여 건의 장식 비용 인출이 처리됐으며 누적 인출액이 4,6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납부자의 주택 구매 초기 자금 회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주 주택 공적금 중심에서는 공적금 구좌 잔액으로 주택 구매 계약금 지급이라는 변민 봉사를 도입해 납부자는 주택 구매 시 공적 계좌 잔액을 직접 계약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상호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무렵 관리비와 장식 비용 외에도 올해 들어 많은 도시들이 주택 공적금 정책을 최적화하면서 세대 간 상호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구매자 본인과 배우자의 공적금만 인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우자, 양측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온 가족의 공적금 계좌를 합쳐 주택 구매나 대출 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북성 의창시는 주택 구매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대 간 상호 지원 인출 규칙을 최적화했습니다. 구매자가 의창시 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의 부모나 성인 자녀가 대신 인출할 수 있어 타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종업원에게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의창시민 연여사는 중경에서 집을 샀는데 의창에 계신 부모님 공적금도 인출할 수 있는데 정말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의창 주택 공적금 중심에서는 세대 간 상호 지원 인출 규칙을 최적화하면서 의창에서 공적금을 납부한 종업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타지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할 경우 해당 종업원의 주택 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혜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신규 정책 발표 이후 올해 1분기 의창시의 타 지역 주택 구매 공적금 인출 업무 처리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배 증가했습니다. 의료회에 따르면 4월 이후 해남, 남경, 항주, 란주 등 지역에서도 공적금 세대 간 상호 지원 관련 정책을 최적화했습니다. 다음 령활 취업 인원의 공적금 가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령활 취업 인원들의 주택 공적금 제도 가입 시범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이후 각 지역에서 령활 취업 인원들의 공적금 납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점차 시행되면서
날로 많은 령활 취업인원들이 공적금의 편리와 봉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심수는 공적금 정책을 새로 발표해 의령활 취업인원, 개체 공상업자, 자유직업인들을 공적금 체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직 직장인과 동등한 대출 및 인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책은 많은 납부자들의 임대 및 주택 구매 수요에 실질적인 편리를 제공했습니다. 심수시의 령활 취업인원 장여사는 회사에 다니지 않아 주택보장을 받기 어려울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하면서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마음이 훨씬 든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일에 신강, 광동, 산동 등 지역에서 의령활 취업인원 공적금 정책을 최적화하고 제도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가입 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호적 제한이나 사회보험 연동 등 요구사항을 폐지하고 개체 공상업자, 인터넷 차량 호출기사,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종의 인력을 전면적으로 납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납부 방식도 더 영활하게 해 납부 기준액과 비율, 월별, 분기별 납부 주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주택공적금 제도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조간 뉴스입니다.
1: 5월 3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연길 시와 용정시에서 중대 대상 건설, 문화관광 산업 발전 등 사업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습금평 청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부 청취시한 종교 연설과 일전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사상과 행동을 형세에 대한 당 중앙의 과학적인 판단과 결책, 포치에 확실하게 통일시키며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세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서둘러 추진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정신을 집중해 업무를 잘 처리함으로써 현역 경제 총량을 힘써 키우고 경제 운행에 내생 동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간 생산량이 2,000대에 달하는 지능 엘리베이터 완제품 제조, 연간 생산량이 10,000대에 달하는 지능 엘리베이터 승강로 제조 대상 건설 현장에서 조업 계획, 시장 주문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 정책의 기회를 다 잡고 설비 성능 시험과 생산 라인 시험 운행을 다 그쳐 추진하여 대상이 조속히 생산에 투입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산력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개척 능력을 높이고 부동산 개발, 공공시설 건설 등 분야에 적극 접목하며 사회 수요에 정밀하게 부합시켜 고객 원천 자원을 힘써 쟁취하고 더 많은 주문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연변 주 민들레 과학기술 유한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온라인 게임업에 뛰어든 기업 가운데 하나로 다년간의 경영을 거쳐 업무 분야를 아프리카 등 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허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경영 운행 상황을 문의하고 주요 업무, 시장 운영, 수익 모식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통합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다는 상황을 요해하고 나서 허가복은 기업이 디지털 경제가 번창하는 시대적 기회를 단단히 틀어지고 신축 대상의 착지, 운영을 다그치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운영, 라이브 방송 및 신규 게임 측정 평가 등 주요 업무를 크게 발전시키며 다점 포치, 여러 분야의 연동을 통해 기업의 규모화 성장을 실현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조속히 규모 효과를 형성하여 격렬한 시장 경쟁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쟁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길림 롱마트 디지털 스마트 물류 산업단지 대상은 주로 창고 저장 물류 체계 가공 시설을 건설하게 되며 현재 기초 검증 및 확대 기초판 밑층 환충대 시공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호가복은 기업에서 공사 계획을 엄수하고 지속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구비하고 시공팀을 증가해 매일 새로운 진척, 매주 새로운 변화를 보장하고 조속히 더 많은 실물 작업량을 형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연길시는 지역 우세, 산업 토대에 발붙이고 봉사업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의 재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봉사 외주, 현대 물류, 저장 운수 등 생산성 봉사업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관광거주, 건강, 양생, 스포츠 경기 경제, 가정 봉사 등 생활성 봉사업 공급을 최적화하며 질이 높고 고능률적이며 구조가 합리한 현대 봉사업 체계를 힘써 구축함으로 도시 기능을 1층 보완하고 고품질 봉사 공급으로 실물 경제에 동력을 부여하고 대중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1절 기간 우리주 문화관광시장은 관광객 유입 절정기를 맞으면서 풍경구 명소마다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호가복은 해단 명주탑에서 명소 운영 상황과 관광객 흐름 관리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명절 휴일 관광 절정기는 풍경구, 명소의 수용 능력, 운영관리 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이며 더욱이 각 현지, 각 관련 부문의 총괄 협력, 봉사 보상과 응급 대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검증입니다. 관광객의 체험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입장, 안전검사, 입장권 예매, 관람 안내, 해설 등 전 과정 봉사를 최적화하고 식사, 주숙 보조 부분에 공을 들이며 전체 연령대를 아우르는 풍부하고 다양한 특색 문화 관광 행사를 정성껏 마련하여 관광객들이 기대를 안고 왔다가 만족스럽게 귀가하게 하게 합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화관광이 흥해야 인기를 끌 수 있고 산업이 강해야 경제가 강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실물 경제를 장대시키는 데 있어서 중대 대상의 견인, 선도와 유력한 지탱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연길시 용정시는 대상 우선의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를 창력점으로 문화관광 제품의 공급을 풍부히 하고 제조업을 크게 성장시켜 현역경제 발전에 산업 지탱을 강화하고 힘을 비축해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기를 1978 문화창의원, 도시응접실, 새 수상시장 등 건설 과정에는 문화관광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고 연기를 중국 조선족 민속원, 공룡왕국, 부루성반 등 문화관광 장소의 체험 기능을 풍부히 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몰입형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1년에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문화관광 행사를 꾸준히 출시하며 중조, 중한, 중로 축구 경기를 적극 주최하여 문화관광 인지도를 빠르게 소비 증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실물 경제를 확고부동하게 장대시켜야 합니다. 1년에 실력이 있고 기술이 선진적인 모범 기업을 서둘러 유치하여 착지시키고 신설비, 신의약, 신의료 미용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 장대시키며 인삼, 식품 가공 등 특색 우세 산업을 크게 성장시켜 경제 발전에 새 동력, 새 엔진을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전속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태적 모니터링과 일일상 관리를 효과적으로 틀어지고 백방으로 대상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을 제거하며 연길 인삼 사포닌, 정력 자동차, 커시안 생물, 삼기 공사 등 중대 대상이 조속히 효과를 보도록 추동하여 더 많은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0: 정확하게 5.1절 연휴를 보내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조직소 관련 부문의 주요 책임자와 연결시, 룡정시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4월 29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사전 통보 없이 소형진을 방문해 향촌진흥, 기층당근설, 기층관리 등 사업을 조사연구했습니다. 그는 삼농사업에 관한 습관평 총서기의 중요 론수를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정확한 정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특색 우세 산업을 육성하며 거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행동과 성과로 향촌 전면 진흥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길보는 소영진 과수농장과 동산농장을 방문해 편민봉사소와 양로원을 자세히 살펴보고 산업발전, 집체경제수입, 주거환경정돈 등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농촌 실정과 군중의 수요에 맞춰 기층봉사진지를 잘 건설하고 활용하며 봉사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보완하여 진지의 매력과 활용도를 높이고 군중의 다양한 봉사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영진 소영촌 현대농업산업단지에서 왕길보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채소와 과일의 생육 상태를 살피고 재배 규모, 기술 관리, 시장 판매 상황 등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에 선도적 역할을 부각하고 선진적인 재배 기술과 경영 경험을 적극 도입, 보급하며 시설 농업 발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군중이 산업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영진 장동촌과 소영촌에서 왕길보는 마을 경관을 직접 살펴보고 주거 환경 정돈 및 격자화 관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농촌 거주 환경 정돈 및 재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위험하고 낡은 주택 정돈을 강화하고 마을 청결 관리 기제를 보완하며 군중들이 좋은 위생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하여 깨끗하고 문명하며 질서 있는 농촌 거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연구 후 왕길보는 좌담회를 소집 사위하여 진 지도부 성원과 깊이 교류하며 주요 사업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당위 전원회의 정신을 단호히 관철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으며 공업강시와 관광흥시 두 가지 전략을 부각하고 대상건설과 투자유치, 도시건설과 정밀화관리, 기층당건설과 사회봉사라는 세 가지 과제를 철저히 추진하며 소영진의 도시근교 지역 우세를 활용해 재반 사업이 앞서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 건설 성과가 군중 소득 증대, 민생 개선, 귀향 창업 등 측면에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고 각 민족 군중이 당과 정부의 따뜻함을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하며 각 민족 간의 광범위한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시 발전 대국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도시 산업 사슬의 후원이라는 위치에 입각해 전력을 다해 대상을 추진하고 자금을 유치하며 발전을 촉진하여 소규모 대상이 곳곳에서 꽃피우듯 활성화되어 대규모 산업의 활발한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자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 분야의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농촌 1, 2, 3 산업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며 온갖 방법으로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혀 농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전국 및 전성 평균보다 높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천만 공정 경험을 깊이 학습하고 운영하며 농촌 주거 환경 정돈을 상시화하고 위험하고 노후주택 정비와 무단 적치물 정돈을 강화하며 마을 청결 장기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촌규약을 표준화하여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경관을 유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0: 5월 6일 시 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 사업 지도서조 2020년 제2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금평 청서기의 중요 론수를 전달 학습하고 연결시 제3차 주앙생태환경보호독찰수용 및 협력사업 방안을 심의했으며 환경보호독찰 정돈사업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시 각급 각 부문이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실제 사상과 행동을

0: 조항과 성당위, 조당위, 지당위의 결탁 포치에 동일시키며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책임감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신으로 모든 문제 정돈과 검사 맞이 재반 사업을 전력으로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문제 지향, 목표 지향, 효과 지향을 견지하고 기존 문제에 주목하며 목록제 더하기 책임제, 더하기 종결 및 삭제제를 추진 방안으로 삼아 모든 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시정을 단호히 배제해야 합니다.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심화하고 유사한 문제와 잠재적 위험 요소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 여러 측면으로 확장하여 점검하며 하나 발견하면 하나를 해결하고 종결 처리하는 방식으로 모든 위험 요소 점검과 시정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근본과 표면을 함께 다스리고 즉각적인 시정과 장기적인 요지를 결합하며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악하고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감독의 허점을 차단하여 생태환경 보호 사업이 집중 시정에서 일상적인 관리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을 엄격히 하고 당정 동책 및 한 개 일터 두 개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며 일선 사업법 격자화 관리 등 기재를 성실히 리행하여 각종 배치와 요구가 빈틈없이 시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급 관련 지도율권, 시직소 관련 부문 책임 동지, 각 진, 가도, 조교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조서연이 인사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배수진입니다.
0: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그 어느 곳으로든 갈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 말입니다.
2: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0: 네, 영국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겠지요. 때문에 지금 친구들에게 주어진 행복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과학이 딱딱하고 어려운가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만나는 과학은 즐거운 친구이고 재미나는 놀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현상을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데요. 친구들은 과학과 한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책으로만 보는 과학과는 멀리하고 생생한 과학의 현장을 찾아 출발할까요?
1: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갖가지 호기심을 단번에 해결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0: 네, 뭔데요?
1: 무엇 때문에 상한 과일은 검게 변할까요?
2: 아, 맞아요. 사과는 상하지 않았지만 껍질을 깎아두면 검게 변하잖아요. 선생님, 왜서 그렇습니까?
0: 네, 우리 친구들 아마도 한 번쯤은 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한 과일의 표피와 그 내부에 보호벽 작용을 하는 각막이 파열돼서 산소가 과일 내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산소는 과일 속의 화학 물질과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과일 속의 화학 물질은 산화되면 검은 색깔을 띤답니다. 때문에 상한 부위는 검은색을 띠는데요. 과일이 검은색을 띠는 것을 방지하려면 과일을 레몬산에 담갔다 두면 레몬산이 산소와 쉽게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소를 잘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친구들,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2: 사람의 몸을 만들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이 잘 움직이도록 하는 데꼭 필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1: 그것을 우리는 영양소라고 말합니다.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양소는 어떤 일을 할까요?
0: 네, 그리고 어디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자,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영양소.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에너지를 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끼라면 모를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해집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없고 살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이 나빠지고 상처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에너지를 내고 새살을 만들고 눈을 밝혀주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을 영양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에너지를 쉽게 내주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쌀이나 보리, 감자, 밀 같은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주로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며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낸답니다. 소화가 잘 되어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주고 저장하기도 쉬운 편이지요.
0: 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쌀, 유럽의 밀, 아프리카의 카사바 같은 탄수화물이 주식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러한 이유랍니다.
2: 탄수화물은 포도당, 과당, 설탕, 등다양한종류가있습니다그중에서도두뇌가피소절격구의에너지원으로이용되는포도당이대표적이랍니다
0: 친구들그럼우리함께우리몸을이루는단백질을알아볼까요단백질은돼지고기소고기생선닭고기콩등이많이들어있습니다뼈에근육을붙들어매기도하고근육의모양을만들기도합니다그래서하루가다르게쑥쑥자라나는어린친구들에게특히필요한영양소로여겨진답니다심지어단백질의하루필요량이우리몸의 1kg 당어른은 0.8g 태어난지얼마안된아기는 1.5g 9세에서14세어린친구들은 0.98g 정도입니다
2: 단백질은주로우리몸을구성하지만탄수화물이라지방같은다른영양소가적을때에는에너지를내기도한답니다
1: 에너지의량은탄수화물과마찬가지로1g당4칼로리입니다

0: 야생동물인 충치가 없을까요?
1: 네, 듣는 말에 의하면 요즘 충치에 걸린 애완동물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주인이 달고 나른한 먹이를 먹였기 때문이랍니다. 자연계에는 치과 의사도 없는데 야생동물들은 충치가 생기지 않을까요?
0: 힌트 1. 야생동물들은 기본상 충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계에 사탕이 없고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1: 네, 힌트 2. 야생동물 중에도 충치가 생긴 동물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사양하는 애완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할수 없기에 충치가 더욱더 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0: 야생동물한테 충치가 생긴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아닐까요?
2: 그렇죠. 충치가 생기면 사냥을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야생동물한테는 거의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1: 네, 달디단 사탕은 세균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만약 입안에 사탕이 남아있다면 세균이 대량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이빨이 부식되게 되겠지요. 그러나 자연계에는 사탕을 첨가한 음식이 없고 또 야생동물들의 먹이는 일반적으로 단단하며 섬유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먹이를 먹으면 이빨을 더 깨끗하게 청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보통 정황에서 충치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초식 동물들은 충치가 더욱 생기지 않는데요. 육식 동물들이 충치가 생기는 것은 나이가 많고 이빨이 엄중하게 다스렸거나 혹은 싸움에서 이빨이 상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육식 동물의 이빨이 상하면 먹이를 사냥할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충치가 생기기 전에 죽어버리고 만답니다. 다른 방면으로 인류가 사양하는 애완동물들은 늘 당분을 많이 넣은 먹이를 먹기 때문에 쉽게 충치가 생길 수 있답니다. 우리들은 애완동물을 사양할 때 애완동물들의 건강에 더욱더 주의를 돌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0: 선생님은 우리 몸에 왜서 때가 생기는지 알고 있어요?
1: 네, 아마도 세포가 많이 떨어져 가면서 그것이 때로 생겨나는 거 아닐까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몸에 때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1: 네, 그래요. 우리의 피부는 상피와 진피로 되어 있습니다. 진피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세포는 늙은 세포를 상피로 밀어올리고, 또 늙은 세포는 상피에서 각질층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일할 때 늙은 세포는 핏줄에서 멀어져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죽은 세포로 돼가고 있습니다. 이 죽은 세포들이 피지선에서 분비하는 피지라는 지방 성분과 땀, 먼지와 결합해서 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0: 이번 한 주도 가족들과 주위 분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유쾌한 대화로서 상대방도 즐겁고 나 자신 또한 더 행복하게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1: 친구들, 우리는 꼭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밝은 내일이란 그림이 떡과 같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이란 시간은 희망의 눈길을 보내지 않습니다.
0: 때문에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고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겠지요.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2: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해준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0: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아빠 힘들어요.
2: 힘내자 아들. 건강 건강.
3: 여보 이렇게 매일 같이 운동하니 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술도 적게 마시고 가족 건강 지키니 너무 좋네요. 하루 만보 가족과 같이 걷겠다고 하네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 신흥의 에너지 체계를 다그쳐 건설해 에너지 안전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합니다.
0: 리강 총리가 우즈베키스탄 총리를 접견 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미국 국회 참의원 대표단을 접견 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미국 국회 참의원 대표단을 접견 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습근평 총서기는 에너지 보장과 안전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관계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국가대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신형 에너지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청결 에너지 개발 강도를 강화하며 청결 에너지 자원의 리용 수준을 격상시키고 에너지 안전에 탄

성을 부단히 증강시킴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유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 에너지 판도에는 활기찬 친환경 에너지가 약동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153m의 풍력 턴빈 블레이드가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62도의 전기를 방출합니다.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풍력 터빈에서 나오는 전기는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도시 주민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또한 238만 대의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10도의 전기가 공급될 때마다 약 4도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2배 이상 증가해 10억 킬로와트를 돌파하고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3년까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처음으로 전국 전력 총 설치 용량의 절반을 넘어 역사적으로 화력 발전을 초과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은 약 24kW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의 근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을 80% 이상으로 안정하게 유지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국제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탄력적인 친환경 에너지 담화을 제출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전반적인 경제와 사회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습근평 총사기는 국가 발전과 안전의 전략적 높이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소비 혁명, 에너지 공급 혁명, 에너지 기술 혁명, 에너지 체제 혁명, 그리고 전방위적인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안전 신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수년간 습근평 총사기는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안전 신전략의 내포와 실천이 끊임없이 풍부하게 발전해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청결저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혁명의 주요 방향이라고 표했습니다. 국가 상황에 기반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바꾸는 리듬을 고수하고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계획과 건설을 다그쳐 에너지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하북성 웅만신구를 시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에너지 문제는 발전 중의 전략적 문제라고 심각하게 논술했습니다. 우리가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면서 걸어온 길은 현재 상황에서 보아도 전망성이었습니다. 동시 태양광 발전기지 등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에 망라된 청결에너지기지가 완성됐습니다. 고해발지대로 올라가면 태양광 패널이 4,000m 이상의 서력고원에 뿌리내리는 것을 볼수 있고 약 100km의 깊고 먼 바다로 나아가면 큰 풍차가 회전하면서 청결에너지 공급 능력을 지속적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적이 없던 사막과 고비, 황량한 모래사장은 오늘날 거대한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에너지 설비 용량의 점유율이 부단히 제고되면서 발전에서 사용에 이르는 전사슬에 막힌 점을 어떻게 한층 더 소통시키고 신에너지의 전송과 사용을 확보할 것인가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전력수송 통로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내게 됩니다. 현재 한창 다그쳐 추진되고 있는 서장 광동 증류 공정은 세계적으로 해발 높이가 가장 높은 초고압 공정으로서 9밀리초 만에 정장 고온의 친환경 전력을 2600km 밖에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 초고압 선로의 총 길이는 6만 킬로미터를 돌파하면서 한 갈래 또한 갈래 전력 고속도로가 산과 강을 관통시켜 하수 주랑의 풍력 발전, 중괄 분지의 태양광 발전, 금사

상황에 수력 발전을 전략 수요량이 큰 중동부 지역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기 획시기, 우리나라 전력망 투자는 14차 5개년 계획 시기보다 40% 좌우 늘어나고, 이 슈퍼 전력망은 한 해에 10조 킬로와트시를 넘는 우리나라 전기 사용 수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축 프로젝트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당면 전국 심사 비준을 받고 건설 중에 있는 양수 발전 규모가 2억 킬로와트를 넘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형 에너지 저축 기술이 단일 돌파해서 다중 발전을 실현하고 리튬 이온 전지 에너지 저축, 압축 공기 에너지 저축 등 다양한 신형

0: 산업화 기지를 조성하며 체화지능, 수소에너지와 현대에너지 저장, 우주항공정보, 생물제조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확장하며 산업구조를 일업독대에서 다업지원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1: 전담반 학습감독동 기지를 수립하여 학습교양을 일상에 융합시켰습니다. 학습교양을 전개한 후 이빈 씨는 2,500명의 간부들을 지역사회와 향촌에 파견해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로호 주택단지 업주위원회와 아파트관리회사가 없는 등 문제에 비추어 의빈 씨는 402여 개 아파트 단지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15가지 중점 공작 임무 명시설을 제정하고 개조와 승격을 추진했습니다. 의빈 씨의 초급 이상 지도 간부들은 부분적 간부들의 주동적인 창의성 박약 등 상황에 비추어 162가지 사항, 4,305가지 문제점을 명시하고 학습교양을 전개했습니다. 복근성 하문 씨는 학습과 개진을 일체적으로 병행했습니다. 학습교양이 전개된 이후로 하문 씨는 민생 수요를 업무 목표로 간주하고 당원과 간부들을 조직해 지역사회 일선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군중들의 수요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교육, 의료 등 민생봉사 허점이 존재하는 데 대해 하문 씨는 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문 씨 산하에 16개 량질 학교가 기타 캠퍼스를 설립함으로써 도농 간, 학교 간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현재 하문 씨 각급 당 조직은 2,829개 문제를 명시하고 629개 명시서를 만들어 종합 개진 업무를 추진하고 문제점들을 실속 있게 해결함으로써 실제 효과성을 거두었습니다.
0: 5일 연휴 기간 전국 문화와 관광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됐습니다. 국내 여행 인원과 국내 여행 총 비용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추산에 따르면 5일 연휴 기간 전국 국내 여행 인원은 연인수로 3억 2,500만 명으로 동기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국내 여행 총 비용은 1,854억 9,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문화관광 상품의 공급이 풍부하고 관광지, 휴식거리, 문화박물관은 방문객 수가 많아 인기가 높았습니다. 국가급 야간 문화관광 소비 집적지의 누적 방문객 수는 연인수로 8,041만 3,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연휴 체험 형식은 더욱 다양해지고 소비 구조도 승격됐습니다. 전통문화 프로젝트가 몰입형 체험으로 재탄생했고 무형문화유산 기예와 민속축제 등이 관광객들로 사로잡았으며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도 문화관광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5일 연휴 기간 전국에서 오락시설 공연을 제외한 영리성 공연이 3만 2천 회 개최됐고 영화 흥행 수입은 24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4.66% 증가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약 13,700회의 문화관광 소비 행사를 열고 2억 8,400만 원 이상의 소비 쿠폰을 발행해 소비 활력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역이 입경 편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체감을 높였습니다.
1: 기자가 공업정보화부에서 입수한데에 하면 올해 들어 소비용 신구 교체 정책의 확대 시행과 AI 기술과 소비 제품의 심도 있는 융합이라는 이중 효과에 힘입어 우리나라 지능형 소비기기 제조업의 발전 추세가 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우리나라 스마트폰 생산량은 2억 9,800만 대로 동기 대비 6.9% 증가했으며 봉사 로봇 생산량은 440만 세트를 넘어 동기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완제품 판매는 상류 전자부품 생산량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핵심 련기 부품인 집적회로 생산량은 1,272억 개로 동기 대비 24.3% 증가하여 지능형 소비 제품 생산에 튼튼한 뒷받침을 제공했습니다. 수출 실적도 눈에 띄게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사분기 규모 이상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기타 전자...
0: 유봉화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봉화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사형, 집행유예 2년, 정치권리 영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하고 사형...

집행 유예 2년 기간이 만료돼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이후 종신구금하며 감형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한타 바이러스의 가족 성은 안데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서양에서 항행하고 있는 혼디 우수호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타나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부는 자국으로 이송된 두 명 환자가 감염된 바이러스는 안데스 바이러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한타 바이러스의 가족 성원입니다. 그럼 안데스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한타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위험 부담은 얼마나 크며 또 어떻게 이를 방지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방대한 바이러스 가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소개하면 한타 바이러스는 주로 설치류 동물이 지니고 있는 인류는 일반적으로 설치류 동물의 소변, 분변, 타액을 접촉하여 감염을 일으킵니다. 비록 세계 범위 내에서 여러 종류의 한타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지만 현재까지 일부는 한타 바이러스만 인류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주에 분포된 한타 바이러스 알레디 장관이 6일 확인한 데 의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전염병 연구소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타 바이러스 전염병 상황과 관계되는 두 명 혼디 우수호 크루즈선 승객의 몸에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안데스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소개하면 지금까지 기록이 있는 한타 바이러스 사람 간 전파는 다만 해당 바이러스 가족의 안데스 바이러스만 관찰됐고 아주 보기 드뭅니다. 이번 전염병 상황에서 가능한 원천을 언급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첫 진으로 확진된 한 쌍의 부부는 아르헨티나에서 크루즈선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아르헨티나 국내에 한타 바이러스 감염 병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보건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25년 6월 1일에 전국에서 루게로 101차례의 한타 바이러스 감염 병리가 보고됐습니다. 당면 아르헨티나는 안데스 바이러스 유전자 견본과 검사제 등을 제공하여 에스파냐, 세네갈,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영국 등 나라의 검사를 돕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 같은 바이러스는 한 주에서 8주까지 잠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 대학 한타 바이러스의 가족 성은 안데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心真过路。
1: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내외첫주문제와주요한사건사변에대한보도와논평을전해드리는중앙방송전국신청보도시간입니다저는이시간프로진행을맡은절단입니다오늘학습시간권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의유엔합법적지위회복50주년기념대회에서한연설을보내드리고뉴스추석시간에는막대한자금으로여론을좌우하는미국 AI 산업수단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분석과설명시간에는사라진스가모감옥의도적으로희석된일본의전쟁책임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애청부탁드립니다먼저학습시간입니다오늘은중화인민공화국의유엔합법적지위회복50주년기념대회에서한연설을보내드리겠습니다박민걸기자가전해드립니다
0: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3: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4: 중화인민공화국의유엔합법적지위회복50주년기념회의에서한연설2021년10월25일존경하는구테레스사무총장님중국주재외국사절과국제기구대표여러분신사숙녀여러분벗들동지들50년전의오늘제26회유엔총회에서는압도적인표차로유엔에서의중화인민공화국의모든권리를회복하기로한제2758호결의를통과시켰으며중화인민공화국정부대표가유엔에서유일한합법적중국대표임을인정했습니다이는중국인민의승리이자세계각국인민의승리이기도합니다오늘이특별한날에우리가한자리에모여역사를돌이키고미래를전망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일입니다신중국이유엔에서의합법적국가와인민에게숭고한경의를표하는바입니다신사숙녀여러분벗들동지들신중국이유엔에서합법적지위를회복한이후에지난50년은중국이평화적으로발전하고인류의행복을도모한50년이었습니다지난50년동안중국인민은시종자강불식의정신을발양하고급변하는정세속에서중국이나아갈방향을파악하여중국과인류의발전을위한장대한서사시를써냈습니다

0: 신중국 창건 이후 중국 인민은 국가 건설과 발전을 토대로 개혁 개방의 새로운 역사적 시기를 열어놓았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사회 생산력의 끊임없는 해방과 발전을 통하여 생활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켰으며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락후하던 때로부터 경제 총량이 이락 세계 2위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중국 인민은 간곡한 분투 끝에 스스로의 힘으로 중화 대지에서 초여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이루어내고 빈곤 퇴치 난관 돌파선에서 승리하여 절대적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 장정의 길에 올랐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밝은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 인민은 시종 세계 각국 인민과 단결 협력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와 안녕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인민은 항상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 정책을 실행해 왔으며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반대해 왔습니다. 중국 인민은 자신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광범한 개발 도상국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확고히 지지해 왔습니다. 중국 인민은 탄잠 철도에서 일대일로에 이르기까지 개발 도상국에 할수 있는 지원을 모두 제공해주고 중국의 발전으로 세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세계 각국과 방역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각국에 대규모의 방역 물자와 백신, 의약품을 제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협력을 깊이 있게 전개하는 등 인류가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면서그핵심목표는미국제조업의부활이라고밝혔습니다그로부터1년간미국정부는새로운투자유치실적을지속적으로선전하며제조업의전면적회복분위기를애써조성해왔습니다하지만자세히들여다보면상당수의프로젝트와약속들은낡은병에새술을담은경우가많거나허위공약에가깝다는의심을피하기어렵습니다분석가들은미국의제조업원가열세와낙후된기반시설등오랜문제들이다국적기업들의회기를제약하고있다고봅니다여기에미국정부의정책불확실성은미국투자의향에추가적인악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결국미국제조업의부활이라는목표는여전히유언하기만한상황입니다지난1년간일부국가의정부와기업은미국의관세인상주요목표가되는것을피하기위해잇따라대미투자계획을발표했습니다미국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말주장한데따르면2025년미국이확보한투자또는투자약속금액은누계로20조달러를초과합니다그러나이수치는어떤언론이나기관에서도확인할수없고백악관이발표한대미신규투자목록총액보다훨씬높은수준입니다백악관웹사이트의최신목록에따르면3월10일까지미국은이미4조달러이상의기업대미투자약속과4조6천억달러이상의정부투자약속을유치했습니다이중과학기술대기업애플과소셜미디어대기업메타는각각트럼프대통령임기4년동안미국에서6천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는기업차원에서가장큰규모의투자계획입니다일본소프트뱅크그룹미국오픈 AI 미국갑골문에사는인공지능발전을지원하기위한기반시설을미국에건설하는데5천억달러를공동투자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는엔비디아의투자약속규모와맞먹습니다그러나백악관이발표한8조6천억달러의총투자액역시대체로물타기라는의심을받고있습니다다수의언론과기관들은백악관의투자목록에몇가지큰문제점이숨어있다고보고있습니다첫째기업의투자의향이과장되고백악관은높은쪽으로만계산하는방식을사용했습니다예를들어애플과메타의6천억달러투자는비현실적이라는지적을받습니다애플의2024년전세계자본과연구개발지출은각각100억달러와314억달러에불과했습니다워싱턴포스트의보도에따르면애플은트럼프대통령첫임기중에도유사한투자를발표한바있고바이든대통령임기중에는4300억달러규모의투자계획을발표했지만결국모두후지부지되었습니다또한일본정부는미국에55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합의했으나백악관이기록한계산서는1조달러였습니다둘째약속된투자기간을길게늘려실행위험을회피했습니다일부언론은일부기업과외국정부의투자약속이트럼프대통령임기를넘어서는경우가있다면서이는약속을완전히미행하지못할가능성에대비한회피창구를마련하기위한의도로보인다고지적했습니다예를들어아랍연합수장국정부는향후10년간미국에1조4천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약속했고 IBM 스위스노바티스브리스톨마이어스

0: 10은 향후 5년간 미국에 각각 1,500억 달러, 230억 달러,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D 증권 분석가 스티브 스칼라는 기업이 대규모 확장을 결심했다면 왜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낡은 병에 새 술을 담은 이른바 재포장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유명 기술 기업들의 투자 약속에는 상당수의 업무 사업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가 투자가 아님에도 기업들이 묶어서 보고했고, 백악관도 묵인한 채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루이빌 대학의 로만 얌폴스키 교수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 발표는 종종 약속만 과도하게 하고 이행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약속들은 연극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일종의 정치적 시화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관찰자들은 미국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부흥시키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비용, 정책 환경 등 불리한 요소들이 국제 투자에 미국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제조업 발전의 체계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미국 제조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설의 장기적 낙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전하는 데는 3년에서 10년이 소요되고 이긴 건설 기간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관세를 대표로 하는 미국 정부의 각종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번복이 잦아 이미 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하스 스쿨의 전 원장이자 경제학 교수인 앤이 해리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번복은 제조업 부흥의 희망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미국 제조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더힐 일간지는 미국 제조는 한때 내구성과 품질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고가라는 껍데기만 남았고 높은 가격이 반드시 높은 품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중들은 미국 제조업을 지지하지만 비싼 미국 제조 제품을 구매할 만한 저축이 거의 없어 외국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요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명칭이 있었습니다. 전쟁전과 전쟁기간에는 주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정치범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뒤 연합군 최고사령관 송사령부가 이 시설을 인수하여 일본 전범을 수감하는 스가모 감옥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쿄 재판이 갑급 전범위에도 이곳에는 을급, 병급 전범 일부도 수감되어 최대 2,000명 가까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게이션 여자학원대학 명예교수 우츠미 아이코는 도쿄 재판에서 다루어진 갑급 전범은 대부분 전쟁의 원흉이고 을급과 병급 전범은 주로 전쟁 포로 학살, 민간인 학살 등 구체적인 전쟁 행위와 관련된다고 말했습니다. 1948년에는 도조 히데기를 비롯한 7명의 갑급 전범이 이곳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본토에서 재판을 받은 을급과 병급 전범 일부도 이곳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스가모 감옥은 한때 전후 일본에서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가장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장소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점령 체제가 종료되면서 전범 처리 방식도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냉전 구도가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미국 등 점령국들은 대일 정책을 억압과 개혁에서 육성과 리용으로 전환하여 일본이 서방 진영에 편입되었습니다.

0: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뒤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잘못된 사조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는 전쟁 재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쯔미 교수에 따르면 당시 일각에서는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을 뿐이며 이들 전범은 동맹국의 일방적인 재판을 받은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 속에서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활동이 일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 인사는 이른바 전범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까지 조직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심지어 전범 석방을 요구하는 이른바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우츠미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점차 새로운 터무니없는 논리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범 재판은 동맹국의 재판이지 일본 자국의 사법행위가 아니므로 이들은 일본 국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따라서 국내에서도 전범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아래 일본 전범들은 룩속 석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당과 연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스가모 감옥은 점차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58년 마지막 전범들이 석방되면서 감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후이 일대는 도시 계획 조정을 거쳐 전쟁 유적지 답사회 하세가와 주니치 회장은 수년간 도쿄 도내의 전쟁 유적지를 발굴하고 이를 현재의 도시 공간과 대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는 신주쿠 평화 지도를 제작하여 현재의 도시 거리를 기준으로 옛 일본군 훈련장, 지원기관 등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를 표기했습니다. 하세가와 주니찌가 보기에는 도시가 여러 차례 재개발되면서 당시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남은 것은 전쟁 책임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집단적인 망각일 뿐입니다. 그는 오늘날 일본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일본은 전쟁 피해자라는 잘못된 역사 소설만 접하고 일본의 침략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야구장이 한때는 전시종 훈련과 살육이 이루어진 장소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히가시 에게부구로 중앙공원에는 스가모 감옥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원 구석에 세워진 작은 비석에 영원한 평화를 기원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이 비석과 그 주변에는 스가모 감옥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사 유적이 자취를 가.
1: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란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김설아입니다.
0: 통풍은 예전에 왕들의 병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부유층 병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층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길시 병원 내분비과 권선화 선생님과 함께 통풍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방송 중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03-86번, 2903-87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정책, 법률 지식과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대중봉사를 위한 민생열선이 여러분들의 길잡이로 고락을 함께하렵니다. 2910386번, 2910387번 매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연길시병원 내분비과 권선화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는 이 통풍은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주는데요. 이는 도대체 어떤 질병입니까?
2: 네, 우리 몸의 핵선을 구성하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0: 네.
2: 이 퓨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되면 뇨산이라는 형태로 변환이 되고 뇨산은 소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대사 과정입니다.
0: 네. 네. 네,
2: 그런데 이 뇨산이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뇨산이 많이 축적되게 됩니다. 이것을 고뇨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과량으로 증가된 뇨산은 결증을 형성해서 뇨산염 결증이 관절이 연골,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절이 염증을 유발하여

0: 일부에서 무증상이 기간이 수년 이상 오래 지속하다가 결국에는 통풍성 관절염이나 건팥결성 등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尿酸 수치가 높을수록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높으며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尿酸 수치가 너무 높을 때 신장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뇨산 혈증은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통풍성 관절염은 혈액 검사가 아니라 관절액 내 뇨산 결정체를 확인한 것으로 확진하여야 합니다. 증상이 없고 뇨산 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한 약물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뇨산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신부전과 같은 내과적 질환이 신호일 수 있고 뇨산 수치가 높은 경우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이 성인병 발생 위험이 올라감으로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래요. 이 통풍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통풍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엄지발가락, 그리고 발목, 무릎 등한 군데 관절이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두 번째로는 통풍이 심하면 발열과 오한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염이 처음 생겼을 때는 대개 수일 지나면 저절로 소실되어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후 상당 기간 발병하지 않다가 결국 비슷한 관절염이 다시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는 엄지발가락 관절에 염증이 잘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릎, 발, 발목, 손목, 팔꿈치 등의 관절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얇은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대개 양말을 신지 못하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마지막은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 그런데 여성 젊은층, 특히 20대 남성들에게도 통풍 환자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왜서 이 통풍이 점점 젊은 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0: 통풍은 남성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대개 40세에서 50세에 첫 발작을 관절염을 경험합니다. 한때 통풍은 좋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부유층의 병으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식생활이 좋아지면서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근래 젊은 층이 통풍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세에서 30세에서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주요하게 뇨산을 발생시키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비만 등이 급속히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40세 이하의 통풍 환자 중에서도 80%가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층 사람들이 외식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데요. 이것은 뇨산이 쉽게 쌓입니다. 그리고 잦은 음주, 특히 맥주. 맥주는 퓨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뇨산 폭발이 주범입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층들이 운동 부족과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뇨산 높아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잦은 약은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뇨산 배출이 잘안 됩니다. 통풍은 이제 중년층이 아니라 생활 습관병입니다. 만약 젊은데 통풍이 왔다면 술, 고기, 단 음료를 줄이고 체중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1: 그래요. 이제 젊은 층에서도 또 흔히 발생하는 병이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통풍은 음식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병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통풍의 이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 또이 음식 말고 다른 유발 요인은 없습니까?
0: 통풍이 가장 큰 원인은 신체 대사 활동 후 생겨난 뇨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과하게 체내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뇨산은

0: 이라는 물질이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산물로 혈액, 체, 관절액 내에서는 뇨산염이
1: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통풍이 발작하면서 갑자기 엄지 발가락이 붓고 뜨겁고 심하게 아플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네. 통풍 발작 시 빠르게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은 냉찜질, 소염진통제 복용, 수분 섭취, 관절 안정, 저표린 식단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처법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발작 시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인 건강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통풍 발작이 시작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냉찜질입니다.
2: 네.
0: 차가운 온도는 염증과 붓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네.
0: 냉찜질은 하루에 여러 번,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네.
0: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말고 수건에 감싸서 사용하세요. 냉찜질은 초기 통증을 완화하고 더 심한 염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1: 네.
2: 네.
1: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뜨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습니까? 아니면
0: 네, 그냥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됩니다.
1: 네.
2: 네. 네. 그래요. 이 관절이 아플 때 또 파스를 붙이거나 침구를 하거나 약주를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어떻게 효과가 네, 있습니까?
0: 네. 통풍 발작 초기에는 보통 냉찜질, 약물 등으로 증상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네.
0: 파스를 붙이는 것이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0: 그리고 관절에 침구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통풍 발작 시 관절이 심하게 붓고 아프며
1: 통풍이 발작할 때 뇨산 저하제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 아파진다라고 하던데 왜서 그렇습니까?
2: 치료할 때는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또 자신에게 적당한 통풍 치료제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습니까?
0: 네. 통풍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2: 네.
0: 평상시에 뇨산 수치를 낮게 떨어뜨려야 급성 통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네.
0: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 혈중 뇨산 농도를 충분히 낮출 때까지 증량하는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진료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뇨산 저하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간이나 신장이 망가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오히려 신장 수치가 높아지고 뇨산 결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2: 네.
0: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오히려 통풍 발작 없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통풍 치료제는 뇨산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통풍 발작을 치료하는 약물 통풍 발작 치료제와 뇨산 결정이 원인이 되는 고뇨산 혈증을 치료하는 약물 고뇨산 혈증 치료제로 구분합니다.
2: 네.
1: 네.
0: 먼저 통풍 발작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소염제, 피자티 강연药,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당피수 지수, 그리고 우리 항염증제인 秋水仙碱 등이 있는데 급성 발작을 치료하며 향후 추가적인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줍니다. 환자의 상태나 동반 질환에 따라 약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빨리 치료할수록 통증 조절 효과는 더 좋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뇨산 혈증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는 뇨산 생성 억제제, 비페오춘, 그리고 피부스타, 뇨산 배출 촉진제, 벤슈마룽, 가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통풍과 연관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약물이 부작용으로 보면 피자티 강연药 염증 소염제는 신장 장애와 위장관 출혈 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네.
0: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탄피수 지수는 감염성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고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네.
0: 그리고 항염 증진, 秋水仙碱 이약은 설사, 복통 등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배 표준 이약은 엄중한 피부과 과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물집이나 점막 병변을 동반한 진행성 피부 발진 등이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여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민 반응 발생 시에는 약물 치료를 즉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부스타 이약은 심장 功能이 약한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번쇼마롱 뇨산 이약도 심장 결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제품 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뇨산염 결증으로 인해 발생한 염증이 있는 동안 뇨산 농도를 변화시키면 염증이 더욱 심해져 통증이 심해지거나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통풍 급성 발작 중에는 뇨산의 농도를 저하시키는 약물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통풍 환자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인스턴트 음식 등을 배제한 균형적인 식단을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그래요. 아무래도 또, 전문 선생님을 찾아서, 선생님한테 처방받는 약을 또 알맞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 그렇죠. 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통증이 없어지면 더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0: 통풍은 완치 개념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을 치료할 때처럼 그런 관리 개념으로 치료합니다. 즉, 뇨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평생 복용하면서 정기적으로 혈액 뇨산 농도를 300 이하로 유지하게 관리하면 통풍 발작도 일어나지 않고 치명적인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뇨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혈액이 뇨산이 증가하면서 거의 100% 통풍이 재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잘 복용하고 뇨산 농도가 잘 유지되면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료가 매우 잘 되는 질병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2: 그럼 나이도 어리고 운동도 계속하는 경우라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0: 네, 주약의 혈액 노선 그 뇨산 농도를 체크하면서 주약 300 조합으로 유지하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본인절로 어떻게 뭐 체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당뇨 환자들이
0: 좋게는 병원에 와서 검사 그 비검사를 해야 됩니다.
2: 별로 검사하는 방법은 없고.
0: 비검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 그래요. 혈중 뇨산이 장기간 정상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관절 외에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0: 네, 최근 고뇨산 혈증 자체는 심혈관 질병 발생의 위험 인자로 알려지고 있고 만성 심부전을 진행을 촉진시킨다고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비만,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이 이른바 대사증후군이 동반한 경우는 심혈관 질환 발생의 예방 측면에서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1: 그래요.
2: 이 통풍 환자는 두부, 버섯, 이 시금치를 못 먹는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맞는 말입니까? 혈중 뇨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그럼 어떤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0: 그건 아닙니다. 두부, 버섯, 시금치를 먹어도 됩니다.
2: 그렇군요.
0: 못 먹는 건 아닙니다.
2: 대부분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0: 아닙니다. 그리고 피하는 음식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튀긴 음식은 뇨산을 높이고, 그리고 튀긴 고기는 뇨산을 더더욱 올리는 통풍 시한폭탄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맥주까지 곁들이면 통풍의 길로 직접 걸어가는 것과도 같은데요. 맥주를 포함한 모든 알코올은 통풍에 안 좋으므로 술을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꼬치에 맥주
0: 그
2: 어마어마하게
0: 조합은
2: 드시잖아요.
0: 무조건 피해야 하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그 치킨하고 맥주 이거도 예, 아주 안 썼습니다.
1: 네.
2: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드시는
0: 그러니까 예. 예.
2: 통풍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네요.
0: 그런데 예. 그리고 내장도 안 좋습니다.
1: 아, 네.
0: 대창, 곱창, 생선내 내장 등이 음식은 우리 피우린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들로 통풍
1: 요즘 뭐 유행하는 뭐 무알콜 술도 있고 또 무가당 음료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네, 술이나 음료는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0: 아,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2: 아, 네.
0: 네. 네. 통풍은 맥주를 비롯하여 모든 술이 좋지 않은데요.
1: 아.
0: 네, 알코올은 통풍이 원인인 뇨산 수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알코올 자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네.
0: 퓨린 함량이 적거나 없는 알코올도 많이 마시게 되면 뇨산 수치를 올려 통풍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고
1: 네.
0: 뇨산이 체내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 몸에 뇨산이 쌓이게 만들게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술을 먹느냐에 따지는 것보다도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통풍 진행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통풍 환자는 음주를 주의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금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0: 그리고 우리 요즘 유행하는 무가당 음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2: 네.
0: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그 무가당 음료가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보고도 많습니다.
2: 네.
0: 그래서 음료보다는 통풍 환자는 물이나 탄산수를 권장합니다.
1: 아,
2: 그렇죠.
1: 네. 그럼 혹시 커피나 차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까?
0: 그것도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냥 생수 좋은 거죠. 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특히 체리가 뇨산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던데요. 사실입니까?
0: 아, 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2: 네.
0: 과일이 퓨린이 들어있지 않지만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
2: 네.
0: 체내에서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뇨산을 증가시킵니다.
1: 네.
0: 즉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으면 뇨산 수치로 인해서 통풍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소량으로 섭취하는 과일은 통풍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했듯이 체리는 통풍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2: 네.
0: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혈중 뇨산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 네.
0: 그러나 당이 많이 들어간 체리 가공 제품은 안 좋습니다.
2: 네.
1: 네, 그렇군요. 통풍 환자 중에 고혈압이나 이 심장병을 네, 함께 또 동반한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약을 복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0: 네, 우리 통풍 환자 중에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1: 네.
0: 그중에 우리 고혈압 치료제 중에 리뇨제는 뇨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 통풍 환자는 리뇨제를 복용할 경우 뇨산 수치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2: 네.
0: 이를 혹시 뇨산 숫자가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이 리뇨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장병을 가진 환자 대부분 우리 아스피린 이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아스피린은 인체 혈중 뇨산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인체 심장의 뇨산 대사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므로 우리 고혈압이나 심장병을 가진 분들은 이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히 보여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네. 자, 그리고 이 시중에는 통풍 특효약이라고 포장도 없이 작은 봉다리에 넣어서 판매하는 약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약을
0: 이제 이 약은 설사, 복통 등 위장 장애가 흔하고 그리고 그 비표춘 이 약은 성분은 드물게 피부 발진, 간 기능 등 이상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풍약 복용 시 혹시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통풍 환자 중 일부는 네, 체중 감량 후 이 증상이 호전된다고 하는데 체중 관리와 이 통풍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통풍과 비만의 연관성은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尿酸 수치 증가. 비만은 체내 尿酸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방세포는 표린 대사를 증가시키고

0: 이로 인해서 뇨산 생성이 늘어납니다.
1: 네.
0: 또한 비만은 신장이 뇨산 배설 능력을 저하시키고, 뇨산이 체내에 축적되어 통풍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인슐린이 저항,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로부터 통풍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만 통풍이 있다면 자녀가 보통 일반적으로 통풍은 남성에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여성이 생리적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서도 통풍은 높은 뇨산 농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 통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임신 중, 그리고 갱년기, 항암 치료, 뇨로 감염 등등 여성 고유의 상황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여성에서 생리 기능이 감소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도 통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준이 감소로 뼈의 손상이 발생하면서 고뇨산이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에서의 통풍 증상은 남성과 비슷하지만 임신이나 갱년기와 연관된 특이한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풍 발작 시에는 여성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1: 네.
2: 그렇군요.
1: 네, 그렇다면 이 통풍 환자를 위한 가장 리상적인 식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과다한 뇨산을 제거하고 신장이 소변을 통해 뇨산을 제거하는 것을 돕습니다.
1: 네.
0: 매일 물을 1.5리터 이상으로 마시고 24시간 소변량이 2리터 가량 보장해야 합니다. 퓨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피하시고 고섬유질 식품과 신선한 야채 등 과일, 우유 등을 드셔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뇨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음주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당이나 기타 인공 당분이 많은 식품도 피하셔야 합니다. 최소한으로 천연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네, 그렇군요. 통풍 환자는 완전히 약물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그 치료를 마쳤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0: 네, 통풍은 아까 말했다시피 완치 개념은 없고, 보통 뇨산 저하제를 중단하면 뇨산이 다시 상승해 발작이 재발할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을 중단할 수 있는가는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풍은 만성 질환이므로 대부분 평생 약을 끊기 어렵습니다. 뇨산 저하제를 증상만으로 중단하기보다는 혈중 뇨산 수치와 발작 빈도, 그리고 관절 손상 등을 종합해서 의사와 함께 중단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성 통풍 발작약, 소염 진통제 등은 발작이 가라앉으면 바로 끊어도 됩니다.
1: 네. 자,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통풍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0: 네. 통풍의 주요 원인은 유전적 원인, 그리고 약물로 인한 원인, 고프효린 음식 과다 섭취, 음주 등입니다. 만약 본신이 미만, 신장 질환, 대사 증후군, 당뇨병 등 질환이 있거나 고뇨산 혈증과 직접 관련된 질환이 있다면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약물 유발 요인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우리 사이프린, 니코틴산, 와파린, 소량의 아스피린 이런 약들을 복용하게 되면 이런 약들은 보통 인체의 혈중 뇨산 수준을 증가시키므로 인체 신장의 뇨산 대사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통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퓨린이 과다 섭취입니다. 고퓨린 음식은 혈중 뇨산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많이 보게 되는 고퓨린 음식으로는
2: 생활 방식으로 고뇨산 혈증과 통풍을 예방하고 질환이 있다면 합당한 치료를 통하여 통풍 및 그하.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와 문제 해결을 지도해야 합니다. 관련성 자치구 직할시는 기층을 조직해 조사 확인하고 기본서해 해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통일적인 기본 기준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컨대 주택 안전 보장 면에서 남방에서는 주택의 통풍성을 중시해야 하고 북방에서는 주택의 보온성을 중시해야 하며 식수 안전 보장 면에서 서북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 문제를 중심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서남 지역에서는 식수의 비축과 공급, 수질 기준 도달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지에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기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현지 실정에 알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각지에서는 세 가지 보장 사업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모로 적지 않게 모색해 시간표,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조치와 방법을 강구해 예정대로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세 가지 보장 사업에서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나 지금은 충분하므로 제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강도를 높이고 두드러진...
0: 입니까?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류설화 작사 박영일 작곡의 진달래를 림정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잘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내가 또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변강가소의 노래입니다. 연변영빈가.

네,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일이 내 일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임향수 가수가 부른 노래, 행복의 락원.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

0: 现在是晚上10:30，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综合广播。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